0: 속으로 이제 잘 됐다. 너 한번 골탕 좀 먹어봐. 이런 마음이라면 그건 이제 사실을 팩트를 드러냈더라도 그건 역시 선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진실한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는 않는가? 그리고 잘못한 사람까지도 회복시키는 방향인가? 이세 가지를 좀 스스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먼저 친구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친구가 듣지 않거나 피해가 계속 된다면은 이제 그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더큰 의미에서 사랑이고 선일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양선이란 무조건 덮어주는 것도 무조건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선택하는 것이다.
1: 오, 아멘. 목사님께서는 명쾌하지 않다고
0: 네.
1: 하셨지만, 네, 뚜렷한 기준이 세워져서 너무 좋은데요. 세 가지.
0: 그런가요?
1: 네. 첫 번째는 이것이 진실한지,
0: 네.
1: 두 번째는 부당한 피해를 누군가에게 주지는 않는지,
0: 네.
1: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그쵸.
1: 잘못한 사람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지.
0: 그쵸.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골탕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죠?
1: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때로 이렇게 뭔가 좀 일상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좀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이세 가지의 기준을 따라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행동의 방향이 좀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참 어려워요. 그렇죠, 목사님?
0: 네, 쉽지가
1: 네.
0: 않죠. 네.
1: 선을 행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어떤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기보다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야 하나 봅니다.
0: 맞습니다. 순간순간 헷갈릴 때, 어려울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1: 아멘.
0: 따라가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서서히 서서히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함께 할 텐데요. 목사님께서 기도를 짧게 짧게 먼저 해주시면 저희도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1: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0: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1: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0: 주님의 그 선하심을
1: 주님의 그 선하심을
0: 착한 행실로 양선으로
1: 착한 행실로 양선으로
0: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1: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0: 예수님
1: 예수님의
0: 이름으로
1: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목사님, 오늘 양선에 대한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1: 네.
0: 양선이라는 게 저는 그냥 착한 것과 뭐가 다르지? 이라고 생각했는데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착하실 거예요.
0: 맞아요.
1: 선한 마음 가지고 계시고, 근데 오늘 이 양선의 열매는 내 안에 있는 그 선한 마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할 거냐. 이제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리고 정말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말씀해주신 세 가지 기준.
1: 네.
0: 네. 이게 진실한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가? 그리고 잘못한 사람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인가? 이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저희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저희
1: 네.
0: 청취자분들에게 끝인사 전해주시면서 맺도록 할게요.
1: 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뭐 대단한 일, 큰일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마음들을 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셔서 오늘 한 가지 이상 꼭 양손에 작은 열매라도
0: 아멘.
1: 맺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여기서 바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짓궂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 네.
0: 자, 목사님 오늘 어떤 양선의 열매를 맺으실 생각이신가요?
1: 아, 저는 오늘 이제 운전해서 돌아가는 길에
0: 네.
1: 제가 양보할 차량이 있으면 기꺼이 양보를 해보겠습니다.
0: 아, 너무
1: 네,
0: 좋습니다.
1: 언뜻 생각나는 게 이거네요.
0: 아, 그래도 굉장히 순발력
1: 네.
0: 있게 네, 받아주셨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고민 중이었습니다만,
1: 네.
0: 네, 저는 오늘 바깥에 계신 저희, 네, 스튜디오 밖에 계신 저희 선배님들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 네.
0: 네, 선배님들이 요청하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1: 마다하지 않겠다. 네. 오늘 바깥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이
0: 예.
1: 다 아마 듣고 지금, 네.
0: 아,
1: 화색이 도실 것 같아요.
0: 아유, 괜한 말을 했나? 네. 밖에서 뭔가 웃음꽃이 핀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민망하니까, 네, 이제 여기서 꽃보다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것도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1: 아멘.
0: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이 꽃보다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꽃보다 열매 지금까지 열린문교회 서유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0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헤리티지 콰이어의 멸류관 가지고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괜찮은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양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살면서 너 정말 양선하구나, 넌 정말 양선한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다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걸 테고요.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선의 열매를, 이 선함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든 방송가족분들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이미 연락을 드렸고요. 도착한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설문조사에 작성을 해주시면 네, 선물 전달이 가능합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은 아침 오늘 끄고 올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우리 최재우 목사님과 다시 한번 SOS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네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일도 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하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하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동부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고려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이신 조광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사회에서 이 힐링은 거의 일상 용어가 되었습니다. 힐링 여행, 힐링 뮤직, 힐링 요가, 힐링 마사지, 힐링 캠프, 온통 힐링입니다. 힐링이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통용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힐링에 대해서 열광할까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누가 뭐라 해도 성과 중심의 사회, 승자 독식의 사회, 그래서 경쟁이 아주 치열한 사회입니다. 심지어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탈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힐링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케팅도 힐링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는 사랑해, 잘될 거야, 웃어요, 최고야 같은 문구를 인쇄한 병에 달린 콜라를 팔았습니다. 그걸 마시면 힐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콜라를 팔았습니다. 어느 보험회사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한강 다리 난간에 밥은 먹었어? 잘 지내지? 별일 없지?와 같은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도 힐링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상품이 팔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 힐링이라는 단어를 넣어 보십시오. 수많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품은 다른 일반 상품과 별로 차별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힐링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안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힐링 마케팅을 비판하는 어느 신문 기사는 그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위로받는다는 마음, 그거 이용당하는 겁니다. 사실 힐링 제품을 파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 힐링 되기를 원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픈 사람이 더 많아져야 물건이 오히려 더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만연한 위로는 우리를 참으로 낫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아픔을 계속 그대로 두면서 그 아픔을 잠시 잊게 만드는 진통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통제가 아니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장지가 아니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참된 위로 도대체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3장의 말씀은 참된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은 흔한 힐링 마케팅처럼 다잘될 거야,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울 때가 있고 이를 때가 있고 심지어 죽을 때가 있다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러면 전도서 3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은 먼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알맞은 때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때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굴러오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때는 우리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그 인생의 때를 누가 정하십니까? 11절에 인생의 때를 정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생의 때를 정하십니다. 내 인생의 때는 팔자가 정한 것도 아니고 재수가 정한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때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시는 그 인생의 때가 도대체 어떤 때입니까?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인생의 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로 이렇게 읽어도 좀 운율 같은 거 있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산문이 아니라 운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시는 병행법이라는 문학적 기술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병행법은 같은 개념이나 이 반대되는 개념을 반복하면서 운율을 만들어내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반대되는 개념을 사용한 병행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날 때가 있고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죽을 때가 있으며 이런 반대되는 쌍을 계속 반복해서 운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나는 정반대되는 쌍, 이 쌍이 모두 몇 개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나, 둘, 셋, 넷 세지 않으셨으니까 몇 개인지 잘 모르시겠죠? 14쌍입니다. 14쌍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때는 몇 개의 때입니까? 그렇죠. 28개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28개의 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도 또 28도 모두 성경에서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 몇입니까? 7, 7의 배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이 때들이 물론 전부를 말하진 않지만 전부를 대표하는 완전한 때의 목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성경은 종종 정반대되는 두 가지 극단을 나란히 놓아서 그 둘 사이의 전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하늘만 만드시고 땅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날 때와 죽을 때 단지 두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와 죽을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목록들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모든 때가 상징적으로 모든 때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쌍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어떤 때가 있습니까?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춤출 때가 있지요. 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세울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꿰맬 때가 있습니다.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떤 때가 있습니까?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에 나쁜 때를 홀로 세워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모든 나쁜 때에는 분명히 좋은 때가 짝으로 붙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때 가운데 산술적으로 보아도 최소 절반이 우리에게 어떤 때라는 말입니까?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좋은 때가 정말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던 날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시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날, 좋은 때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좋은 날들을 그 안에 심어 두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며칠을 앓던 병이 말끔히 낫던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갓 태어난 내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잃어버려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찾았던 그런 기쁜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찢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즐거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배가 터지도록 웃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불교는 인생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최소한 절반이 웃을 때이고 춤출 때이고 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산술적으로 보아도 인생의 절반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고 행복한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이 때를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때를 주십니다. 3장 13절 말씀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누린 좋은 때는 우연히 얻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 인생의 좋은 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달픈 때, 인생의 나쁜 때를 견디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전에 여러분에게 좋은 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또다시 여러분에게 좋은 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는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록에는 웃을 때가 이미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헐리는 계절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록 안에는 세울 때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는 이 계절이 여러분이 마지막 계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봄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봄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봄은 이미 달력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에 여러분이 웃을 때가, 여러분이 춤출 때가, 여러분이 다시 세워질 때가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좋은 때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좋은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위로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면 혹시 우리 중에 나쁜 때를 지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 모든 인생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면 내가 지나고 있는 이 나쁜 때도,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어려운 계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나쁜 때를 주시는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은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던져온 질문입니다. 욥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죠. 욥은 엄청난 고통, 견디기 힘든 엄청난 고통 앞에서, 그 어려운 계절 앞에서, 그 나쁜 때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욥기 13장 2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어쩌면 우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쁜 때가 우연히 재수 없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원망할 대상조차 없죠.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 나는 원망할 대상도 없고 나는 누구에게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가 지나고 있는 이 나쁜 때를 정하셨다면, 나에게 이 나쁜 때를 주신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이 나쁜 때를 정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진짜로 흔들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적의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혹시 나만 여기서 예외가 아닌가? 욥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 상반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절반의 때만 아름답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읽은 목록 전체, 죽을 때와 뽑을 때와 헐 때와 울 때와 잃을 때와 찢을 때까지 포함한 모든 때를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때든, 우리에게 나쁜 때든, 우리에게 행복한 때든, 아니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때든, 그 모든 때를 손수 빚어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때, 심지어 나쁜 때조차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지요. 사시사철 햇빛만 비치면 그곳은 사막이 된다.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비가 오지 않고 구름이 끼지 않고 겨울이 오지 않는 땅에는 계곡도 흐르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새도 나비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뜨겁고 강렬한 햇빛만 남고 생명은 사라지는 사막과 같은 땅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햇빛만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웃는 날만 주시고 얻는 날만 주시고 세워지는 날만 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영혼은 이미 생명력이 모두 사라져버린 사막과 같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햇빛과 사랑은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늘과 눈물이 있어야 햇빛과 사랑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늘과 눈물이 있어야 우리 삶과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늘과 눈물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도 주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두 일꾼입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함께 일하는 두 일꾼입니다. 우리는 이두 일꾼을 통해서, 형통한 날이라는 일꾼, 곤고한 날이라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감격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쁜 때도 끝내는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곤고한 날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맞닥뜨린 그 곤고한 날은 절대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형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증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곤고한 날이라는 일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곤고한 날이라는 일꾼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더욱더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공고한 날도 여러분이 그 나쁜 때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쁜 때, 그 나쁜 때도 끝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이 나쁜 때, 이 나쁜 때를, 우리가 당하는 이 나쁜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닥칠 때, 우리에게 정말 나쁜 일이 닥칠 때, 인생의 그 겨울을 지날 때, 그때에는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계절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시편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표적으로 시편 13편 1절에서 2절까지의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짧은 두 절의 기도문 안에 어느 때까지라는 이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고한 시절, 나쁜 때를 지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나의 겨울이 언제 끝납니까? 나의 나쁜 때가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질문에 만큼은 좀처럼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내 겨울이 어느 때까지 끝납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11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을 주셨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인간의 짧은 시간, 인간의 짧은 안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헤아리고 싶어하는 감각입니다. 처음은 어떻고 끝은 어떻고,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끝은 언제 끝나고, 이런 것들을 헤아리고 싶어하는 감각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큰 그림을 갈망합니다. 일의 시작은 무엇이고 그 끝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그 대답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그림을 사모하는 갈망을 주시고서는 하나님이 그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큰 그림에 대한 답은 주지 않으십니다.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 큰 그림에 대해서는 대답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끝나는지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언제 끝나는지 그 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기도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의 기도이기도 하고 이후에 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때 가운데 가장 나쁜 때, 나쁜 때 가운데서도 가장 나쁜 때, 그 죽음의 때조차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0: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자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가장 나쁜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가장 나쁜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어이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죽음의 때조차도 생명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가장 인생의 나쁜 때조차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나쁜 때조차 아름답게 하시는 분, 우리 인생의 가장 나쁜 때조차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때에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쁜 때, 바로 우리 죽음의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죽음마저도 끝내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때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동북에 속한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울산 동부교회 주일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92-0155번, 지역번호 02-292-0155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힘들다고 하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고, 가진 것이 부족하면 나는 부족해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보이는 것과 다른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믿었으므로 말한다.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아직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을 말하고,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해보면 어떨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C5 밴드의 감사함으로 이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절망 속을 지날 때에도 감사함으로, 내 눈물에도 감사함으로, 아픔과 고통 중에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힘찬 찬양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죠. 네,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 때

정말 우리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긍정의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컵에 물이 반이 남아있을 때 누군가는 에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하고 또 반면에 오 반이나 남았네 라고 보는 사람 다르다고 유명한 일화로 이야기를 하죠.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부정적인 말이 쉽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이 꼬이면 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부끄럽게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한두 번 내뱉은 말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진짜 말대로 내 마음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면 정말 모든 게 막막해 보이고 큰일 났다 하면 정말 걱정이 더 커지고 막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눈앞의 상황만 보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일 났다 대신에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죠. 부족한 게 많아 보여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믿음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습관처럼 내뱉는 말 하나를 통해 믿음의 말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걱정보다 믿음을 말하고 불평보다 감사를 말하고 낙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오늘 우리 입술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앤 리듬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믿음 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의 근원,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 강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또 나아갑니다. 2317번님, 요즘 남편만 보면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가? 잔소리부터 했거든요. 아,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괜히 무섭네요. 네. 오늘부터는 그래도 우리 가족 먹이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보려고요. 말부터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남편분께도 좀 격려의 말씀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죠? 네. 근데 또 남편분께 또 우리 남편 또 애쓰고 있다고 이렇게 격려한 말씀 해주세요. 걱정이 생기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스타일이라고 8054번님. 걱정이, 네, 걱정이 많으신 분. 그러면서 자꾸 큰일이다 어떡하지를 입에 달고 살았네요. 오늘은 하나님이 방법을 주실 거야 라고 소리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신기하게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고. 근데 정말 말하는 대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의 습관을 바꾸는 거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면 좋다고 해요. 습관적으로 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알아볼게 라고 바꾸면 좋다고 하고 직장에서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제가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작은 우리 일상 속 말조차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은 더 그렇겠죠. 5186번님이 저희 남편은 제가 무슨 걱정을 하면 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잘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속도 모르고 너무 태평하다라고 핀잔을 졌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 덕분에 힘든 시간 많이 지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가정 안에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분이 계시다는 게 참 복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가정의 모습이 참 멋집니다. 주님의 자녀여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9092번님. 네,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아멘입니다. 또 0445번님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삶 누리게 하소서라고 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4868번님,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 찬양을 듣고 싶다고 신청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꼭 맞는 때에 꼭 맞는 방법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을 담고 살아갈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아직 달라진 것이 없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고백이겠죠? 오늘도 걱정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입술에 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또 믿음의 고백으로 더욱 힘을 얻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더 힘찬 날 되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하트 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0: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의
1: 새.
0: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수정교회 박연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수정교회 박연식 목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될까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럼 왜 교회를 다닐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 또는 거짓 교리에 속아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아직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야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복음을 믿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너무 쉬운 거죠.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값없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헛되게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머리로만 믿거나 다 믿지 못하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을 때 일이에요. 동네마다 막 전염병이 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감염이 되고 죽어가고 있었을 때 마침 미국에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발견이 되어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 가난한 농부가 그 소리를 듣고 선교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선교사는 그 페니실린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이 최근에 발명된 그 유명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이니까 이 약을 사용하면 당신은 다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농부는 그렇게 좋은 약이면 아주 비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얼마냐고 값을 물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공짜예요. 농부는 약값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가지고 약을 받아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선교사의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약이면 무척 비싸야 될 텐데 공짜라고? 이야, 이게 싼 게 비지떡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 앞에 나와서 그냥 그 약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발로 밟아버렸어요. 선교사는 농부

0: 부부가 자신의 집을 떠날 때 창문으로 가만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농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전염병에 걸려 고통을 당했습니다. 미련한 농부는 생명을 건질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지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복음을 외면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줄 압니다. 농부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가장 귀한 것의 가치를 몰라 땅에 버려버린 농부처럼 어리석게 살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영혼을 구하는 일이니까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오기 원하시는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좋은 교회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며칠 전에 처서가 있었지요. 처서가 지나도 여름은 계속해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가을의 징조가 곳곳에 보입니다. 아, 수확 물도 그렇고요. 또 바다에서 나는 꽃게 소식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있지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소식이 내 마음처럼 빨리빨리 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실하신 주님의 경륜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시지요. 오늘도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되어가며 응답을 체험하는 그리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느낌이 있는 교회 백두영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뭐 날이 참 그래도 덥기는 하지요.
1: 네, 이제 가을이 오겠죠, 아마.
0: 오겠습니다.
1: 네네. 예. 덥지만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아, 네. 지내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여름이 온 다음에 바로 겨울이나 또 다시 봄이 오지는 않고요.
1: 네.
0: 가을이 옵니다. 그 가을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추수하는 그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아멘. 자, 오늘 백두영 목사님과 함께하고요. 또 여러분께서 올려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중보기도팀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 가족분께서도 지금 함께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자, 생방송으로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익명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의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주님의 응답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응답의 그 체험을, 경험을 이 시간 함께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목사님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또 올려주시고 또 올리진 않더라도 함께 기도

0: 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먼저 목사님 위에서 기도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주 작은 숨소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신음하며 아파하며 정말 주님을 찾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또 연락되어지고 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 샵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할 찬양 말씀하시면 조수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0: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때로는 나아가고요, 때로는 멈춥니다. 하지만 나아가도 주님과 동행하고 멈추어 있는 듯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의 삶, 그 성도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생방송 가운데 소망의 기도 시간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 정말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전도에, 물질에, 그리고 육신에, 건강에, 관계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중보기도 팀에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642번님. 저희 교회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박지혜 집사님이신데요. 아, 턱 관절 이탈로 이 치아 교합이 이제 잘안 맞아서 통증이 수시로 있어서 지금 뭐 음식물 섭취할 때는 빼고는 치아의 안에 장치, 스플린트라고 하는 장치를 하루 종일 착용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턱 관절이 이탈되기 때문에 귀에도 통증이 있고 이명이 생겨 있고 또 치아에 신경통이 있어서 고통이 심하고 또 꼬리뼈 쪽에도 지금 대상 포진이 지금 발생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20년이 넘도록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편두통이 심한 상황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럴 여러 가지 참 증상이 많은데요, 목사님.
1: 네, 아유, 한 가지만 해도 힘들 텐데, 여러 가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꼭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들어줄
0: 아멘.
1: 거라고 믿습니다.
0: 아멘. 자,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박지혜 집사님 위하여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0: 아멘, 주님.
1: 그 턱관절 이탈로, 정말 여러 부분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음식물 섭취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귀에 통증도 오고 또 이명이 생겨서 생활하는데도 불편함이 있고 더 나아가서 꼬리뼈에는 대상포진까지 발생을 해가지고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0: 주님.
1: 또한 편두통까지 겹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더큰 이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시고 또이 고통과 아픔이 멀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또 간증거리도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하나님께서 우리 박지혜 집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0: 아멘.
1: 주님은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없습니다. 정말 이 귀신도 내어쫓을 뿐만 아니라 안전병이도 고치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0: 아멘.
1: 하나님 손마른 자까지 중풍병 자까지 열병까지 다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0: 아멘.
1: 우리 박지혜 집사님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복부 부분이 계속해서 욱신거리듯이 아픕니다. 치과 치료와 회사 업무, 또 육아를 병행하느라 병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내시경 검사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0: 병원에 이제 가야 될 텐데 가기 전에 기도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붙들어주시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뭐 치과 치료 또 육아도 있고 회사도 다니시고 그 가운데 또 배도 지금 아픈 상황이라서 병원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아, 목사님, 아까 위에 분도 그랬습니다마는 이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그 엎친 데 덮치는 그런 상황들이 좀더 있지 않습니까?
1: 네, 이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걸 다시 느끼고요. 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또 이런 아픈 가운데서도 또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0: 아멘.
1: 생각 듭니다.
0: 그렇습니다. 목사님, 정말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른쪽 복부 부분이 계속해서 욱신거리다 아프다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과 치료도 그렇고, 회사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느라 병원도 못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시간을 내어서 병원에 가려고 마음을, 잡고 있는데,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 그 복부부위 검사할 때 아무 문제 없도록 도와주시고,
0: 아멘.
1: 또 병원에 가기 전에 이미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0: 아멘.
1: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병원에 가서 진료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또 삶의 일이 많이 바쁜데, 하나님, 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런 가운데 더큰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요. 또 중보기도 팀에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망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9806번님, 아들의 영주권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또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하고 올려주셨는데요. 어느 나라의 영주권인지는 저희가
1: 그러게요.
0: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이유인지는 저희가 알수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다 자세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0: 주님께서 이 아드님 영주권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할수 있도록 환경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먼저 주님이 만족 그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아, 이럴 때 목사님 정말 기도가 필요하겠죠?
1: 네.
0: 예, 기도해 주시죠,
1: 네,
0: 목사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의 그 영주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주님.
1: 무엇보다 또이 영주권이 나오면 좀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어느 나라에 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담당하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또 우리 아들에게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0: 아멘.
1: 속히 또 은혜롭게 영주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꼭 주일 성수하는 귀한 아들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느낌이 있는 교회 백두용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바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의 제목 보내주실 때 앞에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계속해서 기도 이어갑니다. 지선의 음성으로 너 시험을 당해 함께 하시죠.

지선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너 시험을 당해 였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 곤고할 때,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께서 항상 도우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경륜,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목숨까지 바치신 그 사랑을 오늘도 소망의 기도 시간의 응답으로 또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느낌이 있는 교회 백두영 목사님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지금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 보내주실 때 익명이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요. 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자, 이 시간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1069번님, 나종훈, 오현정 집사 가정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나호연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지난주에 갑자기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또 경직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입원을 이제 하게 되었다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적이 있으신데, 이번에 입원 치료 후에 수면장애하고 손발 떨림은 크게 줄었고 또 일상생활 기능과 운동 기능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현실하고 맞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 아직 남아있고 또 인지적인 문제, 정신적인 어려움이 남아있어서 아직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아서 추가 검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0: 아, 호연이 남아있는 인지와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의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확한 진단이 그리고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퇴원 후에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그리고 모든 진료와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 호연이의 치료 과정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간증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의 제목 올려 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아유, 저도 자녀가 있고 또 10대 아들이 있으니까
0: 그렇죠.
1: 남일 같지 않고 참 제가 기도 제목 읽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빨리 주님이 어떻게든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또 고쳐주리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제가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호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게 갑작스레 하나님, 수면장애도 오고, 또 손발 떨림도 오고, 또한 인지 능력도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그래도 주의 은혜로 조금씩 경과가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치료받아야 할 부분,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호연이의 인지 능력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0: 아멘.
1: 우리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 호연이의 그 병명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정말 꼭 맞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또 퇴원 후에도 다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모든 기능이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지금 호연이와 또 가족들이 이일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꼭 호연이를 치료해 주시면 훗날에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호연 학생을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되고요. 또 주님의 때 아름답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느낌이 있는 교회 백두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 다시 한번 문자 번호 알려드립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9215번님. 아,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시는 분이시죠? 믿음으로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성 피곤, 그리고 허리 협착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편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들이 잘 공급돼서 날마다 기쁨과 기도, 감사로 살아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 우리 남편분이 지금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셨는데, 정말 건강,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남편께서 만성 피곤과 또 허리 협착증으로 인해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안전뱅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라라고 했을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남편도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협착증
0: 아멘.
1: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이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0: 아멘.
1: 만성 피곤도 사라져서 평안하게 잠들게 해주시고 또 아침에는 건강하게 맑은 정신 가지고 하루를 정말 이 생동감 있게 보낼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제목 9507번님이십니다. 이번 달에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또 공동 명의가 되어 있는 집을 잘 매매해서 지금 대출금도 잘 갚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도 사역도 승리하고 저희 가정에 막힌 담이 무너져서 주님과 늘 동행하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경제적인 문제의 기도 제목도 그리고 전도에 관한 그리고 가정 회복에 관한 기도의 제목이 여러 가지가
1: 네,
0: 들어있네요.
1: 그런데요. 저도 보니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라고 하셨는데,

0: 가지고 아마 여러 문제들이
1: 예.
0: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 기도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이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잘 해결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1: 아멘.
0: 특별히 경제적으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잘 매매되어서 대출금도 완전하게 갚는 또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또 무엇보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의 열심인 같은데, 하나님, 또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해 주시고, 또
1: 아멘.
0: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 줄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제목입니다. 8048번님. 사위가 지금 방광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 없이 또 방사선 치료 없이 없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3개월마다 추적 검사할 때더 이상 전이 되지 않고 완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올려주셨어요. 사위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마 장모님일 가능성이 높지
0: 네,
1: 않을까
0: 그렇겠죠.
1: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아마 사위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1: 예.
0: 그래도 이 아픈 가운데, 그래도 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는, 어쨌든 보니까 수술 후에 항암 치료 안 받고, 방사선 치료도 안 받고, 아마 경감을
1: 그렇죠.
0: 지켜보게 된 것은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1: 아멘입니다.
0: 완전히 이제, 그 회복되었다, 고쳐졌다라는 소식이 들릴 수 있게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위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장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위가 방광암 수술을 받고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항암 치료도 받지 아니하고 또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아니하고 지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1: 아멘.
0: 그러나 3개월마다 또 수술한 부위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그때 있던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서 더 이상 어떤 곳으로도 전이되지 않고 완치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또이 일을 위하여서 장모님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사위의 믿음을 더 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고, 또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해 주시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 1680번님 올려주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 노현수 청년분이 지금 울산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입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올려주셨어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입원하셔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이 젊은 청년들의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또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0: 아, 당연하죠.
1: 예.
0: 뭐 누구나 다 소중하지만, 이 청년의 때에 육신이 아파가지고 어떤 활동을 못하면
1: 예.
0: 본인도 너무 또 답답하고 아플 것이고, 바라보는 가족이라든지 또 교회의
1: 예.
0: 지체들도 같이 마음이 아프지 않겠나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근데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입원했는지 잘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1: 그렇지요.
0: 일단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1: 아멘.
0: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 우리 노현수,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 아멘, 주님.
0: 하나님, 뜻하지 않은 일로 아마 병원에 입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가 아픈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께서 더잘 아실 것이오니, 그 아픈 곳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의사의 힘도 강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강한 줄 믿고, 또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의 이름으로 이제 고침받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쭉 보다 보면 우리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이 특별히 목사님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고요.

0: 또 육신의 건강도 예전보다 뭐 아무래도 이렇게 그단 음식과 또는 뭐 튀긴 음식들을 많이 어릴 때부터 섭취하다 보니까 뭐 당뇨를 비롯한 그 혈액 그 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의 육신의 건강 그리고 영적인 신앙의 회복과 성장이 참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목사님 한번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아픔 가운데에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젊은 세대들이, 10대 청년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한 특별히 육신적으로도 고통받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먹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여서 혈관 질환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영적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갈팡질팡하여서 약물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많고 또한 몸에 해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또 육신적으로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들, 정말 이 또한 이 눈을 통하여서 범죄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의 회복이 이 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0: 아멘.
1: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다음 한국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리더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되 정말 이 나라의 허리와 같은 청년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들이 정말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0: 아멘.
1: 도와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0: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느낌이 있는 교회 백두영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워하신다라는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도 그렇지만 또 자녀들이 육체적인 것도 있고 아까 보니까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는 걸 보니까 그렇고 또 우리 사회자님께 말씀하신 다음 세대 그 청년들의 육신의 건강과 신앙의 회복,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아 정말 그렇구나.
0: 예.
1: 아, 이 기도가 너무 소중하고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청년들이 일어나고 주 안에서 일어나고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응답받는 이 소망의 기도 시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느낌이 있는 교회 백두영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0: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 15년에 대장암 사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간으로도 이제 좀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3번, 한 10시간씩 한 3번의 수술을 이렇게 한 거죠. 5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암이 이제 3월에 끝났어요. 모든 말씀 하나, 찬양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되는 거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이제 큰 힘이 됐죠. 정말 저에게는 가족보다 위고 하나님이 최고지만 그 다음이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생활의 모든 거죠. 지금 현재에도 그냥 늘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듣든 안 듣든 늘 틀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말하기도 너무 벅차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도 정말 그 순간순간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24시간 정말 큰 힘을 얻으면서 극복하길 바라고 원하죠, 제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서 일원이 되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길 바라고 내가 또 봤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선교사로서 참여할 거를 다짐할게요.
2: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히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 02-25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25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규모 7.4 강진이 덮친 콜롬비아에서 무장단체의 위협과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 공동체가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선교단체 WGN이 어제 서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일본 나가사키 기독교 유산의 가치를 개신교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영국교회가 무슬림 난민 유입 속에서 이슬람 배경 회심자들을 정식 성도로 수용하며 선교 지형을 바꾸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 적용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이 어제 서울 3.1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초고령사회 속 노년 성도를 단순 돌봄 대상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신앙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흰여울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독교 도서관을 운영하며 복음 전파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지난 10일 규모 7.4 강진이 덮친 콜롬비아에서 무장단체의 위협과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 공동체가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도어즈가 전 세계 교회에 기도와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즈는 최근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 지진으로 최소 111개 기독교인 가정이 피해를 입고 다수의 교회가 파손됐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피해는 빈곤과 무장단체의 위협에 시달려온 초코주와 부에나벤투라 등 외곽 지역 기독교 공동체에 집중됐습니다. 정부 영향력이 약한 농촌 지역에서는 마약 재배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이 무장단체의 위협을 받아왔으며 원주민 개종자들 역시 공동체 내 차별을 겪는 상황에서 지진까지 겹쳐 주택과 생계수단을 모두 잃었습니다. 범죄 위험 지역인 부에나벤투라에서는 교회 7곳과 여러 주택이 파손됐고 도로 파손으로 정밀한 피해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훌리안 구티에레스 오픈도어즈 콜롬비아 책임자는 긴급 구호 이후 피해 교회의 재건과 자립 과정이 더 큰 과제라며 혼란 속에서 교회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교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선교단체 WGN이 어제 서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일본 나가사키 기독교 유산의 가치를 개신교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미네노 다치히로 요도바시 교회 원로 목사는 가톨릭 역사로만 치부하던 기리시탄 순교사를 회개하며 한일교회가 함께 순례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0: 그렇지만 캄보디아 장신대 총장은 성직자나 공적 예배 없이도 250년간 신앙을 지켜낸 것은 제도가 아닌 성령의 임재였다고 설명했으며, 조은민 나가사키 침례교회 목사는 순례객 방문이 현지 주민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수 WGN 이사장은 순교자들은 죽음이 아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들이라며 그들의 신앙과 용서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무슬림 난민 유입 속에서 이슬람 배경 회심자들을 정식 성도로 수용하며 선교 지형을 바꾸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 적용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공요셉 박사는 기고문에서 영국 브리스톨 교회의 이란인 난민 수용 사례를 소개하며 난민을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 품는 근원적 환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 박사는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정체성과 공동체, 언어 장벽 등 여섯 가지 사역 키워드를 제시하고 기독교 영어와 꾸란 개념의 의미론적 차이를 구별해 가르치는 제자 훈련과 전통 저주에 대한 영적 두려움을 없애는 지속적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심 신자들이 교내에서 실질적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리 천장을 없애고 온전한 가족으로 수용하는 체질 개선이 한국 교회에 시급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윤리연구원이 어제 서울 3.1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초고령 사회 속 노년 성도를 단순 돌봄 대상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신앙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민근 판교 이음교회 목사는 노년층의 신앙 유산 기록과 소그룹 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노인 목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원아 의장은 고독사와 고립 문제를 교회의 돌봄 책임으로 지목하며 지자체 연계 노인 돌봄 부서 운영과 호스피스 제도 확충을 강조했고, 신호선 목사는 죽음을 승리의 관문으로 보며 노년 성도가 생애 마지막까지 복음의 소명을 다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 성도들이 돌봄 수혜자를 넘어 생애 끝까지 신앙을 완성하고 소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의 적극적인 체질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흰여울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독교 도서관을 운영하며 복음 전파에 나섰습니다. 흰여울교회는 성도 19명 중 7명이 시각장애인으로 점자 주보와 동선 단순화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 교인을 돌봄 대상이 아닌 예배와 봉사의 주체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민교 담임 목사는 시각장애인 신앙서적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온라인 AL 소리 도서관을 열어 1,400여 권의 디지털 도서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왔습니다. 정민교 목사는 또 장애인 전용 교회를 늘리기보다 어느 교회에서든 함께 예배해 장애인 교회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1에서 2m로 약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의 기온은 34도, 습도는 50%입니다. 낮 동안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정호입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

0: 심심해.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즈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입니다. 형제님, 저는 모태신앙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고 대학 지나고 완전히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매우 유교에 심취했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는 늘 이 두 분 사이에 신앙의 문제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되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잘했느냐? 어린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싫었던 겁니다. 나빴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더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하지? 이게 제 신앙의 갈등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냥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를 때까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성숙해 갔습니다. 경쟁 암송도 참 잘했고요.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고 아마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하면 한 100명이 넘을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제 고등학생 때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도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한 것만 겁니다. 어떨 때는 예배 중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저렇게 싸우지? 이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0: 어린 저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둘 다 혼을 내줄 텐데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의 신앙적 갈등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이걸 저는 의문 중에 의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진학을 한 후에 저는 교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도 교회는 싫은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많은 연구를 했답니다. 많은 철학자들 연구를 해봤더니 어디도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란도 읽어봤습니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불경 중에 선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교까지 파고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라든지 힌두교 고대 경전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 학교 때 한참 방황할 때 그때 인도 철학자들이 사상계를 흔들 때였습니다. 마하나 마하리시 같은 분, 크리슈나 혹은 라즈니시 같은 힌두교 스승들이 미국에서 락 아슈람을 만들고 영적인 뭐 스승 역할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살펴보았습니다.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달라이라마 또 탕 믹칸 같은 이 불교 수행자들의 연구에도 열심히 기웃거리 봤는데 어디에도 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지막 선택은 죽음의 문턱에 스스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남자들은 마지막 길이 하나 있죠? 뭐예요? 예, 군대였습니다. 야, 군대 가자. 일단 군대 갔다 오자. 그래서 군대로 도망을 친 겁니다. 군대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자살까지 생각했던 제가 군대 간 것은 살고 싶은 욕망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얼마나 공고했는지 모릅니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저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는데 당신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형제님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한 번도 떠나신 적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다 그 교회 다니시니까 단대 갈 수는 없잖아요. 왔는데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고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를 여기로 돌려보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를 다른 교회 안 보내시고 여기를 다시 보내셨어요? 그때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겠니? 당신께서 원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힘드신가 합니다. 외로우신가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으신 것도 합니다. 아마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님을 떠나신 적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처럼 내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원하시지, 원하신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그 길의 선배입니다.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찌 그리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경험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1: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2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여행 증명서라는 허가증이 필요하죠. 근데 최근에는 이 증명서를 빨리 발급받기 위해서 최소 500위안에서 많게는 2000위안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의 뇌물이 오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담배 한두 보루 정도면 됐다고 하는데 요즘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뇌물을 받는 이들의 위험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장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주민들에겐 이 여행 증명서가 곧 생계와도 연결된 문제일 텐데요. 돈 있는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증명서를 받기도 하지만 돈이나 인맥이 없는 주민들은 열흘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문서를 때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것도 참 낯선 풍경인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돈과 허가가 필요한 일상밖에 이르기도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북한 주민들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 가운데 복음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도 그런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속히 북한의 자유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신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주신 이런 한 줄처럼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함께 남겨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요. 오늘도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통에 준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같이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오늘은 오랜만에 쉬면서 미뤄두었던 집안일을 하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샬롬 하시면서 1440님 반갑습니다. 멸치똥을 하나씩 따면서 가족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점차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북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 중에 이렇게 한 줄 한 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집안 가득 극동방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1440 공님의 가정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세탁회원 3228님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북한 땅에도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간 군인들이 있다면, 아직도 그 땅에 있다면 속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운전 중에 길이 막혀서 정차하고 문자 드립니다. 맞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생이별해야만 했던 형제와 자매분들이 참 많으시죠. 이산가족분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이곳에 온,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위해 탈북을 하고 이곳에 온 분들도 이산가족이시잖아요. 분단으로 인한 눈물이 속히 거두어지기를 기도하면서 3228님, 저희가 오늘 출석 인사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릴게요.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해외여행 다녀오는 것을 할 수 없다더라고요 하시면

0: 그래서 0541님 아마 뉴스를 좀 보셨거나 OMP데이를 애청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은 해외여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생소하죠. 해외 외화벌이를 위해서 가는 경우는 가끔가다 있지만 이 경우도 선발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꽤나 까다롭죠. 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왔는지 평가, 그리고 뇌물. 정말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해외에 가서 외화를 벌어들이고자 가지만 손에 쥐는 건 10분의 1도 채안 된다고 하죠. 와중에 여행이라는 건 여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지 않을까요? 복음 통일을 위해 오늘도 부천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셨는데요. 아멘. 반갑습니다. 양평에서도 그리고 청주 보은에서도 와주셨고요. 대전에서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더위에도 새 힘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새 힘주실 주님을 의지하는, 저도 함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9113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이 무더위에 사시 사철 그 언제든지 지금 이 대전에서 온 문자와도 같이 언젠가 정말 평양에서 출석 체크합니다. 개성에서 합니다. 신의주에서 합니다라는 문자가 오겠죠. 이 소망과 함께 OMP대회 계속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줄 기다릴게요. 그리고 화요일인 오늘은 OMP데이에서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뼘 차이로 채워갑니다.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1: Every hour, most grateful.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의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오늘의 한편 차이도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 땅을 압제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0220님 문자 주셨는데요. 아멘. 광주에서도 보내주셨고 서울에서도 안산에서도 경기도에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출첵을 보내주셨는데 경기도, 광주, 부산, 목포 여러분이 계신 바로 거기에서 다른 지역을 최근에 어디를 무슨 이유로 방문하셨을까요? 보통은 일 때문에 아니면 여행차 가기도 하죠. 아니면 학교 때문에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북한에서도 이렇게 지역을 옮길 때마다 자유롭지가 않고 여행 증명서라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뇌물이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의 뇌물을 내고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는다고 오프닝에서 나누었는데 여기서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 북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기 가운데 가장 주된 이유 1번 관광 2번 장사 3번 교육 관광차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장사를 위해서 옆 동네로 갈까요? 아니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뭐 수도권으로 갈까요? 세 경우 다 북한에 있는 경우는 맞아요. 평양에서 온산으로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엘리트층들, 돈이 많은 돈주들도 있고요. 장사를 위해서 옆 동네에 시장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물건을 떼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물건을 받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아니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엘리트층들이 평양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교육차 가기도 하고요. 다 있는 경우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육 때문에?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뜨거운 포항입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도 들어와 주셨고요. 해남에서도 2번인 것 같은데요. 3392님. 그리고 장마당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인천공항에서 보냅니다. 와, 인천공항에서 일하시면서 듣고 계신 건가요? 보통 이렇게 공항을 이용하거나 이동을 할 때 저희는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죠. 국내 여행이나 아니면 뭐 자녀분들이 10대 학생들이 학교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에선 어떨까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OEP대회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출석 인사와 더불어서 정답은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아버지 크게
3: 라디오를 살때 정보기술 계열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욱이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년 전에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북한에서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들은

0: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또 자리에 바로 함께 모셔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1: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까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그 라디오를 직접 조작해서 들으시고 한국 네. 방송을 들으시고 추운 지역의 방송일 거라 생각했던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세계 명화 가운데 모세 이야기를 처음 접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극동방송에서 들으시고
1: 네.
0: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도 접해서 선생님에게 물어 열두 제자가 있고 또 이런 뭐 치유를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1: 네, 맞아요.
0: 여기까지도 너무 놀라운데
1: 네.
0: 근데 군 복무를 10년 동안 다 꽉 채워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1: 네, 맞아요.
0: 해외 외벌이도 가시고
1: 네.
0: 근데 그 과정 중에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북한에서 심화된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1: 네.
0: 생각도 있어요.
1: 네. 북한에는 이제 그 계급교양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 그 다음에 미신,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나쁘다고 인간의 존엄성과
0: 네.
1: 이성을 타락시키는 행위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교주의에 빠지면, 사람이 아닌 어떤 신에 추종하는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어떤 그 괴물이 된다고.
0: 아.
1: 예, 그런 괴물이 된다면 우리의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 반기를 들고 그 반기를 넘어서 체제를 정복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 밑에 교육을 많이 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저도 그것을 듣고 이렇게 또 이렇게 들으면 국동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게 좀 약간 무서워졌죠, 처음에는.
0: 이게 실제로 북한 곳곳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새벽녘에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총살하는 경우까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1: 네.
0: 직접 그런 걸 접해본 적은 없으신 거예요?
1: 아니 뭐 그 많이 들었죠. 그 학습 제강에 뭐 양강도 뭐 몇 동에 누구 사는 누구는 뭐 중국에 건너가서 선교사놈을 만나서 그 우리 사회주의를 적먹고 뭐 우리의 건전한 일상과 문화를 접먹는 비폐한 성경책을 들여다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회주의 조국을 전락시키는 그건 기도를 했다.
0: 네,
1: 이걸 족발해서 주민의 뭐 신고에서 족발해가지고 우리 법에 뭐 저놈한 심판을 받게 했다 이런 것을 막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보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 본인은 물론 안 보는 것은 물론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면 너무 무서워요.
0: 근데 중학생 때 이 방송을 처음 접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방송을 통해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성경에 거의 준하는 종교 행위.
1: 네.
0: 라고 북한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1: 아, 저는 좀 반신반의 많이 했어요. 성경하고 나도 예수님께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0: 그렇죠. 네. 네.
1: 그래서 이건 성경책이라고 했고 이거는
0: 세계 명화에서도
1: 나온 에집트 얘기고 이건 또 애굽이고 이건 뭘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궁금증을 물어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0: 가족들이 알진 않으셨어요?
1: 가족도 같이 들었는데.
0: 같이 들으셨어요?
1: 네, 같이 들었는데 가족도 몰라요. 네. 근데 아빠가 어느 날은 이제 그 한번 3개월 동안 이제 그 꽃게잡이라고 해가지고 새 바다에 나가요.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나갔다 들어와서 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국동 방송이고 왜냐면 바다에 나가면 그렇게 잘 잡힌대요. 이렇게 예. 뭐 조금만 해도 이렇게 잘 잡히고 그래서 뭐 KBS는 물론 뭐 국동 방송
0: 네.
1: 뭐 여러 방송을 잘 들을 수 있다고 근데 국동 방송은 듣지 말라고부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국동 방송 들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0: 뭔가 좀 위험을 감지하셨군요.
1: 네.
0: 내용을 들으시고
1: 네. 내용을 들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가족이 멸족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빠가 그때 그 덜리된 건 마저 이렇게 납땜을 해놓더라고요. 못 떨르게.
0: 형제님 못 들으시게 앞으로.
1: 네, 그때부터 못 들었어요.
0: 네. 그게 얼마나 들으셨을 때 시점이에요?
1: 한 2년 정도. 2년도 매일 들은 건 아니고요.
0: 네.
1: 네.

0: 그냥 그, 좀 시골이다 보니까, 날씨가 흐리고 이럴 땐잘안 들렸어요, 그때. 예, 잡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다 맞고 하니까. 예. 근데, 그래서 그냥 잘 들릴 때가 있었어요. 예. 그때 그냥 가끔 가끔 아름아름 들었고, 엄마 아빠 몰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후로부터는 못 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교육도 많이 들어왔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 들으면 안 되겠다. 라고 궁금증이 있었지만은 그때부터는 못 들었어요.
1: 아버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바다에 나가셨던 거죠?
0: 아버지는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다음부터는 뭔가 아버지 몰래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1: 네.
0: 그걸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뭘 들었는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국동방송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방송 들었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1: 근데 한번 들으신 분들이 이게 자의로 끊으시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물론 극동방송도 있지만 외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한국어 방송들도 자주 접하시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소식이나 아니면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나 한번 듣고는 이게 끊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끼고 있었고 저한테는 뭐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북한의 가정에서는 또 아버지가 절대적인 어떤
1: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0: 네, 권위자이기 때문에. 네.
1: 네.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몇년 동안 10대 때 들었던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 방송을 들은 몇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접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 종교에 대해, 기독교,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 찬양도 들으셨다고 하셨고,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돌이켜보면 있었을까요? 그때 신앙생활은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0: 네. 아, 그때는,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요. 비가 엄청 혹수려 올 때가 있어요, 북한은. 그러면 산사태가 확 나고, 우리 집도 비가 확 새고,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그때 이렇게 문득 너무 비가 떨어져가지고, 아, 그때는 하느님 그비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이렇게 시내 산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비슷하게 한번 했어요. 근데 진짜 비가 딱 멎어가지고 우연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비올 때마다는 또 그랬고 네. 한번 이렇게 바람 막 불어서 이렇게 막 기아랑 날아갈 때또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또 해줬는데 멈춰지진 않았지만 좀 약해졌고. 네. 이런 경험이 그냥 우연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은 1도 안 했고요. 그냥 그런 거라 또 해봤던 기억이 났고, 네. 그것이 지금 보면 제 기도를 들어주신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 참 저희가 순수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들으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기도의 그 조각들 나눠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외화벌이에 나오시고 그곳에서 또 채널을 돌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또 5년 전에 오셔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천국 소망을 갖고 걸어가고 계신 그 이야기들은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내용은이 은총이버 신청 찬송이었습니다. 9950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께 올려드렸고요. 찬양 전에 나누었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야기처럼 사방이 감신 북한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참 자유와 참 진리가 임하기를 올려드리는 기도겠죠. 그렇게 기도의 한 줄로도 출석 인사를 기다리고 있고요. 한편차의 퀴즈!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릴게요. 문제 못 드려서 정답을 평양으로 보내봅니다 하신 분이 계셨는데 주관식으로 평양을 보내주셨는데 오늘의 문제는 북한에서 이동을 할 때마다 여행 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 이 여행 증명서를 뇌물을 주고하면서까지 발급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이유는 1번 관광, 여행, 2번 장사, 3번 교육. 셋 다 있는 경우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건 뭘까요? 관광일까요? 장사일까요? 교육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오늘 도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D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자. 미드벤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물 소개를 나누는 동안에도 도전을, 정답을 더 받아봤는데요. 새싹회원이신 1347님, 2번 장사 도전합니다. 우리 동포들이 하루속히 자유를 누리기를, 일상의 자유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멘. 정답까지 잘 맞춰주셨네요. 2번 장사가 정답이죠. 1번 관광 여행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3번 교육이었으면 좋겠지만, 관광이었으면 좋겠지만, 2번이겠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고난의 행군을 다들 잘 아시죠? 이때부터 국가의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직접 먹고 살 방법을 찾아서 지역을 오가는 일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다른 지역을 오고 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장사를 위해서죠.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해서, 옆 동네의 장마당에 가기 위해, 또 물건을 떼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북한인권 포털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후에는 장사를 목적으로 뇌물을 주고 이 증명서를 발급받는 현상도 급격하게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북녘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도전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휴가라서 모처럼 편하게 방송 듣고 있어요. 3번일까요? 5028님 도전해 주셨는데, 편안한 중에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해 주세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장사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또 가는데 뇌물을 줘야 하는 건가요? 6298님, 그러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동네를 가고 짐을 이고 이동하고 하는데 그것도 도보로 가는 경우도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고 또 이동해야 되는, 참 모순적이죠. 더운 날씨로 고생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건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2번 보내주신 6977님도 감사합니다. 1276님의 기도의 한 줄과 정답처럼 이런 고백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OAP데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새싹회원이신데 2번이 아닐까요? 저도 OAP데이 들으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 이 도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순종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그 약속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정답 맞춰주시고 기도의 한 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방송 마치고 한 분 한 분 읽어가면서 선정을 하고요.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과 함께

네, 생방송 OF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히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서 보여주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무속적인 부분들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무속적인 장면들이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는 물론이고 무당이나 사주 명리학자들이 나와서 서로 데이트를 하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미신으로 치부하던 이런 점술 문화가 요새는 대중적인 대중문화로까지 이미 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우리 MZ세대들이 연인과의 궁합을 인공지능 AI가 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타로 점집에 가서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보는 젊은이들도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이 사람이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원초적인 그런 주술적인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MZ세대가 그리고 타로점집에 가서 왜 타로점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살펴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MZ세대가 귀신을 맹신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내면에 자리 잡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불안 때문에 오히려 찾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시대를 돌아보면 요즘 취업하기도 어렵습니다. 연애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을 구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 연애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집도 못 구하고 여러분 젊은 세대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 구조상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개인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옛날처럼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MZ세대는 불안감을 달래보려고 AI에게 물어보고 타로카드를 뒤집어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안함을 들어주고 그 불안함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안함을 이해해주고 그 다음 단계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오셨을 때에 수가성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 그 여인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거부하시지도 않고 정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예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은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젊은이들이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믿음을 점점점 키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동을 왜 하는 겁니까? 근육을 키우시는 분들.

이별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장수하려면 몸에 근육이 있어야 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에 근육이 있는 분들이 더 건강하다는 겁니다. 더 장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꼭 그렇습니다. 근육 키우듯이 우리의 믿음도 점점점 성장해야 되고 세월이 갈수록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해져야 근육 키우듯이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믿음이 점점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근육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한 달 동안, 여러분 뭐 2주 동안 근육이 다 빠져버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수술을 받는 동안에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꼭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또 긍정적이고 강한 믿음의 사람들 옆에 내가 서 있으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좋아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꿈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맹인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 땅은 광야 지역이 많았습니다.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광야 지역에서 눈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선글라스를 쓰고 다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러분, 맹인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맹인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꿈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꿈과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그 앞에 바로 연결이 되는 구절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자기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꿈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눈을 뜰 수 있다는 꿈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꿈 없이 믿음이 시작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두 맹인이 그랬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메시아이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청년인지 노인인지 유엔이 정한 물리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뭐 유년기, 청년기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시드니 그리버그라는 작가가 만든 청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버그라는 작가가 만든 기준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청년과 노인을 구별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을 먼저 믿으면 청년, 사람을 먼저 의심하면 노인, 두 번째, 고난을 즐거워한다면 청년,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면 노인, 새로운 생각을 즐긴다면 청년, 관습만 따라간다면 노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직은 청년,
과거만 생각한다면 노인,

꿈을 꾸는 사람은 청년, 꿈이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노인이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분은 청년과 노인을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다에 파도 치듯이 문제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제가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단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과정 속에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은행에다가 맡기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은행을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은행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집에다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숨겨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밤중에 택시를 타려면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을 믿어야만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으려고 해도 나를 수술하는 그 의사 선생님을 믿어야 내가 수술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결단합니다. 여러분, 사실 왕 옆에 있으면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왕 옆에 있으면 안락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는데 그 권세와 안락함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그냥 결단한 것이 아니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려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 시대는 자기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안전의 보장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도를 만나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지키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내가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결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위로받으면서 그냥 신앙생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본문의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칭이 이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허물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이 조심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태어나느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메시아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맹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아야 하고, 여러분, 내가 주님 바라보아야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는데 빌립은 군중의 숫자도 계산하고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계산하는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잘못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핸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움직여 주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맹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9절과 30절 상반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부정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맹인들이 나가면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사건을 바리새인들이 다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의 말을 합니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과 교만과 시기심이 있으면,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 내 마음이 비틀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내가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도 거기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떠여지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뒤틀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내가 좋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언제나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내 마음이 비틀어져 있으면, 뒤틀려져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육이 운동을 통해서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견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있다가 하루아침에 열매가 나타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견딤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13년을 고통 가운데서 견디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믿음의 사람들은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림이 거절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연탄길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연탄길이란 책은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고, 이 책의 저자가 이철환이라는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철환 집사님은 연탄길이란 책을 썼고 이 책이 출판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기 자신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귀에서는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이명이 1초도 쉬지 않고 귀에서 톱질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독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자살 충동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사님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지만 집에서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소원하던 연탄길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스타 작가가 되었는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 갇힌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방 안에서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자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귀에서는 여전히 쇠톱 자르는 소리가 계속되고 우울증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기도도 이분이 중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새벽 기도를 가면서 자기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그가 정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한 할아버지가 잘 걷지도 못하면서 새벽 기도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잘 걷지 못하니까 그분 입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가 주여 힘을 주십시오, 주여 힘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새벽에 나온 이 이철환 집사님 부인이 이 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집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 해주었습니다. 이철환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에 번쩍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아, 내가 기도를 바꾸어야 되겠구나. 고쳐달라고만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명과 우울증은 그대로이지만 기도할 때 이분이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잘 버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점점점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분이 몇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저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더 중요한 기도는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0: 하루아침에 그 꿈과 비전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견디고 버틸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견디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로점이나 AI 운세는 짧은 시간이지만 나의 불안함을 AI에게 물어보고 타로점에게 물어보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안한데 답이 없으면서도 만원 짜리 하나를 주고 짧은 시간에 나의 불안함을 위로받으려는, 심리적인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AI에게 물어본다든지 타로점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나의 심리적인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은 파도처럼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지만, 단순히 한 번에 심리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고치게 됩니다. 내 머리카락을 여러분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고쳐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불안함을 고치고 정리해야 합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움으로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견딤과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불안함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신앙이 완고해지지 않고 기다림과 견딤을 통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삼산로에 위치한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2-4521번 울산 강남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0: 제가 2010년도에 암 말기였었어요. 아산병원에서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정리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을 아들 앞에서 그 아픈 모습, 죽어가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제가 요양병원을 들어갔는데 그곳이 또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새벽, 점심, 저녁 예배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죽을 병이 들고 보니까 육신의 병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제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없었던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안 주시려면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좋은 하나님을 좀 알려야 되고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거구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소외된 곳곳에 예수님이 전파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희 가족 다섯 사람 이름으로 하다가 요번에 작은 손주랑 며느리 이름으로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함으로요.
1: 생명을 잃어가는 중에도 놓지 않았던 전파 선교사.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놓을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히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0: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극동방송 숲속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극동방송은 숲속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우,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생각보다 조금 더운 날씨. 자, 어디서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자,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극동방송 새끼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보석 같은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보물 퀴즈인데요, 여러분께서 핸드폰을 꺼내주시고요, 핸드폰 꺼내주시고 문자 보낼 준비, 어플에서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럼 보물 퀴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보물 퀴즈.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께서 보물을 찾을 수 있고요.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쉬고 있는 보석을 또 찾는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교회를 쉬고 계시는 우리 방학생들 아니면 무교, 이분들이 정답 문자나 메시지를 주시면요,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도 이 시간에 잘 듣고 정답 보내시면 추첨해서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여산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1: 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찬영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오셨죠? 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난번에 조용히 오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좀 성도님들께 나온다고 얘기하셨습니까?
1: 오늘도 조용히 왔습니다.
0: 조용히 오셨습니까? 그래도 또 알 분은 아시죠?
1: 네. 네.
0: 목사님 나온다 이러면서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 그 옆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꽁트 준비하셨잖아요.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집사님?
2: 네, 신의 산 릴스 체인지와 십계명으로 이번엔 특별히 SNS 릴스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그렇습니다. SNS 릴스, 이게 무엇이다냐 이렇게 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근데 요즘 보니까 어르신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더라고요.
2: 맞아요. 쇼츠 영상 엄청 보시죠?
0: 많이 보십니다. 네. 유튜브에서 그 짧게 영상 나오는 걸 쇼츠라고 하고,
2: 네,
0: 또 인스타에서 또 릴스라고 하는데, 신해산에서 릴스 챌린지를 하네요. 참, 와, 이 상상력이 대단하십니다. 예. 신해산에서 릴스 챌린지와 십계명을 가지고,
1: yeah,
0: 아, SNS 뭐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 꽁트를 듣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목사님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어디로? 예, 자,
1: 네, 정답을 아신 분들은,
0: 예,
1: 50원 유료 문자,
0: 예,
1: 샵 1069 혹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든지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로도 참여할 수 있는데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에서 회원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무료 메시지 어플에서 메시지 또는 샵 1069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꽁트 보니까 아론이 나오고 뭐 모세도 나오고, 요즘 자주 나오는 모세, 모세도 나오고 백성도 나옵니다. 자, 시내산에서 어떤 릴스가 제작되고 있을지, 라이브 방송이 되고 있을지 귀 쫑긋하고 들어보시면서 정답과 함께 방학 무교생들 옆에다가 좀 적어주십시오.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정답은 이거다 라고 좀 보내주십시오. 정답 옆에다가 내가 5년 방학 뭐 무교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신해산 릴스 챌린지 10계명 들어갑니다.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면서요. 쉐키나 찬양단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샵 1069 어플 메시지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0: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세요. 여산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었죠?
1: 네, 여러분 네. 어땠어요?
0: 그러니까 릴스 여러분 어땠어요? 질문도 아직도 지금 라이브 방송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0: 오늘은 좀 클럽에서 클럽.
1: 네, 클럽이어서 지금 제가 좀 취했네요.
0: 그러니까 클럽. 아, 오래간만에 갔다 오네. 자, 오늘 모세도 나왔고 형 아론이 나왔고요. 또 눈치 없는 백성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열 가지 거룩한 계명,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계명을 지금 아론과 백성이 지금 모세가 지금 없는 사이에 이계명을 어겼어요. 이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랬는데 그들이 바로 이것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절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지 바로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미 지금 주관식 정답을 보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빨리 보낸 우리 9712번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거의 100번째 자 2483번님께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좀 뒤로 가가지고 또 누구를 드릴까요? 누구를 드릴까? 거의 뭐 우리 끝에 온 우리 4층.

0: 799번님께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답 옆에다가 내가 알겠다 하시는 분들, 특별히 교회 쉬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하고 조금 멀어진 분들, 예,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은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그 정답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저희가 아,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구나 알면서 우리가 이제 선물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다닐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 정답 옆에다가 몇년 방학, 그리고 뭐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고,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일지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보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목사님 큐. 예.
1: 네,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번, 우상. 2번, 우쭈쭈. 3번, 우르르 까꿍. 4번, 우짜노.
0: 자, 우상이냐, 우쭈쭈냐, 우르르 까꿍이냐, 우짜노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집사님 뭐 힌트 있나요? 힌트?
2: 정답이요. 정답의 힌트요?
0: 힌트? 웃잖아, 웃잖아, 정말. 자, 여러분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이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황금 송아지를 기어코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지, 우상이냐, 우쭈쭈냐, 우르르 까꿍, 우짜노냐, 여기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환영 환영입니다. 우리 찬양 듣고 나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만 좋죠. 이것이 좋습니다. 찬양 제목이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 이 곡 듣고 정답을 발표할게요.

0: 그렇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 뿐이네요. 예. 다른 거 오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퀴즈는 바로, 이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십계명, 이계명. 근데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이냐, 우쭈쭈냐, 우르르 까꿍, 웃자노. 얘들 웃자노. 여기서 정답은 바로, 바로.
1: 1번. 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아주 재밌게 클럽에서 릴스 라이브
1: 오랜만에
0: 방송.
1: 제가 몸을 풀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0: 어떤 분은 껌좀 씹어본 것 같다고.
1: 그럼요, 그럼요.
0: 그러니까,
1: 네.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아니겠습니까?
0: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네. 자, 오늘 우상,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고요. 방학생, 무교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이계명 맞죠?
2: 네, 이계명입니다.
0: 예.
2: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613가지 율법 중에
0: 네.
2: 축약된 것을 십계명, 또 그걸 다시 두 가지로 줄이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0: 네네.
2: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이계명에서는 우상을 나 외에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저도 그런데요. 네, 우상은 무엇인지. 혹시 우상 때문에 지금 교회와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다면, 거기 우상 한번 탁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무교생들, 방학생들 있는데요. 이분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이 시간부터 한번 전화를 해보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됐어도 무교나 방학생들은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거. 아까 저희가 선물 드린다고 했던 분 당첨 문자가 갈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의 주소, 성함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네, 8030님.
2: 받아주세요.
1: 네. 우상 맞추셨고, 무교시고, 통화 가능이라고 남겨주셨어요.
0: 자, 무교신데 통화 가능까지 해주셨습니다. 우상 맞춰주셨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극동방송 김인수입니다.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혹시 정차 가능한가요?
3: 저기 뭐야, 핸드프리는 가능하나요?
0: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생방송 중이어서 안전하게 정차하는 게좀 필요하거든요.
3: 그러면 한 10분
0: 10분
3: 후에요.
0: 후에, 알겠습니다. 예, 10분 후에, 그때 저희가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 꼭좀 정차해 주세요. 핸드폰도 그냥 바로, 블루투스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지금 감이 머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 우리 8030번님,
2: 10분 후에.
0: 10분 후에 정차하면은 우리가 꼭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통화 가능하신 분이 우리 방학생하고 무교생 가운데서 없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봅니다.
1: 네. 2330님. 네. 7년 방학이라고 하십니다. 네.
0: 자, 7년 방학생. 신호 갑니다. 자, 어떤 분이실지,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이실지, 왜 7년을 방학하셨을지 궁금한 가운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옆에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좀 이렇게 울거든요. 라디오를 꺼주시고, 운전 중이시면 정차 혹시 가능할까요? 네네, 아우, 다행입니다. 이분은 바로 가능하십니다. 네. 천천히 정차해 주십시오. 오늘 문자를 처음 주신 분이신데, 2330번님. 정차하셨나요?
4: 근데 지금 경찰하고
0: 아, 예. 천천히 정차하십시오. 우상도 맞춰주셨고, 방학 중에서도 7년 방학. 네. 7년 방학.
4: 죄송해요.
0: 아유, 뭐가 죄송해요?

0: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전화 받아주시고 또 정차까지 해주시고 예. 네. 정차하는 분들은 대부분 간절함이 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네. 의지가 있는 분들
1: 네.
0: 돌아오고 싶은데 뭔가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정차 다 되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네.
0: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용기 있게 보내셨는데 새싹 문자입니다. 목사님 이게 이제 이 표시가 오, 처음 문자를 보냈다라는 뜻이거든요.
2: 너무 귀하시네요.
0: 듣고만 계셨다가 오늘 이렇게 용기 있게 이제 문자를 보내셨는데
1: 극동방송을 새벽에도 듣고 문자를 할 때마다 듣거든요.
0: 매일매일 들으세요?
1: 네.
0: 매일매일 듣다가 오늘 드디어 용기 내서 방학이라고 네. 문자 주신 거군요. 자 정차하셨죠?
1: 예.
0: 어느 지역이세요?
1: 아 서울 살다가
0: 예.
1: 딸내미 애기 보러 다니면서 수원으로 이사 간 지 지금 한 달 넘었어.
0: 수원 가신 지 한 달 정도 딸 네. 딸과 같이 사세요? 아니면 딸 근처에서?
1: 네 따로 살아요.
0: 따로 살면서 딸 애기 우리 손주 봐주고 계시는 네. 손주 네. 봐주고 계시면서 극동 방송 거의 들으시나 봐요.
1: 네네.
0: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극동방송은?
1: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계속 들으셨어요.
0: 계속 들으셨구나. 오래되셨군요.
1: 네,
0: 목소리는 진짜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예전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년 지금 방학 중이네요.
1: 네, 코로나 때부터 지금 병 들었어요.
0: 병 들었어요.
1: 네.
0: 아이고 그렇구나. 네.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다가 계속해서 지금 빠지게 되신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저희 새끼라 코로나 방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또 엄청 계약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30번님이 오늘 이렇게 네. 전화 연결된 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그 아까 그 질병도 다 낫습니다. 나아요. 기쁨으로 변하니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가 선물 드리잖아요.
1: 네.
0: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십니까?
1: 주얼리.
0: 주얼리. 주얼리 네. 드릴까요? 그러면요. 제가 안 불러드려도 될까요?
1: 받아도 되나요?
0: 아 그럼요. 예.
1: 네.
0: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되십니다.
1: 네. 어제도 극동방송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제가 의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권사직분도 한 2, 3년 전에 받았는데 제대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아이 보고 또 아이가 이제 5년 만에 또 태어나가지고 또 아이를 보다 보니까
0: 예.
1: 아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0: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따님은요?
1: 어릴 때 다니면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한번 그 성인이 됐을 때 한번 그 감상선암 수술하고서,
0: 네.
1: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했는데, 얘가 이제 또 낳았으니까,
0: 예.
1: 안 나가더라고요.
0: 오케이. 결론은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1: 네네.
0: 아, 이번에 우리 어머님과 함께 따님과 손주들 다 나갔으면 너무 좋겠네요. 다 나가면 너무 좋겠어.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1: 네.
0: 우리 딸에게는 네. 어떤 선물이 필요할까요?
1: 아니, 안 주셔도 돼요.
0: 아, 이 정도는 한 두세 개 갑니다. 두세 개 가니까.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부각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예. 빠르죠? 예.
1: 화장품.
0: 아, 화장품. 좋습니다.
1: 네.
0: 주얼리하고 화장품 드릴게요. 드리고, 네. 우리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네.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용기 내서 네. 결단의 기도. 네.
2: 기한 권사님,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언제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랑 함께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0: 권사님 따라서요.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1: 죄로 죽...

0: 볼 수밖에 없는
1: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0: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아유, 잘하셨습니다. 우리 233 공보님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혹시 교회는 원래 7년 전에 다녔던 교회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교회를 좀 연결시켜 드려야 될까요?
0: 아니, 그 다녔던 교회로 다시 가야죠.
2: 그래요. 네. 수원에 있는 교회인가요? 원래 다녔던?
0: 아니요, 석수역이에요.
2: 석수역?
1: 서울.
2: 네, 서울.
0: 네, 서울.
2: 네. 오, 그래요. 그 멀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0: 35분에서 40분.
2: 일단은 아무튼 우리 어머님이 네. 스타트를 끊으시고 우리 딸하고 아이까지 꼭 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수원에서 좀 소개해드려서 온 가족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먼저 우리 어머님께서 예배를 꼭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에. 알겠죠?
0: 네.
2: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이제 교회 갔다라는 또 문자도 그 기쁜 문자도 꼭 좀 보내주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정말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축복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자, 우리 233 공보님 이제 보니까 아까 그 권사 피택도 받으셨다는데 참 이게 지금 보니까 울컥울컥을 참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게 막 느껴집니다.
1: 네.
2: 병들었다고 그랬는데 7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부터 꼭 예배 드리시고 기쁨으로 꼭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고현 집사님을 왕년에 껌 좀 심어봤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게 진짜 방학인지 아닌지 조금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학인지 아닌지.
3: 네. 3857님. 네.
2: 3857번님.
3: 네.
1: 정말 궁금해지네요.
2: 54년 중에 48년 방학 중. 예. 48년 방학 중. 6년 회심 중. 예. 자, 우리 3857번님. 여보세요?
4: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2: 전화 안 받으시네. 자. 다시 한번 3857번님 한번 받아주세요. 예, 받아주십시오. 예, 받아주십시오. 3857번님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인데요.
5: 어?
2: 예, 운전 중이신가요?
5: 네, 운전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2: 운전 중이에요?
5: 예.
2: 방학 맞나요?
5: 아니요, 저는 분명 회신 중에 있습니다.
2: 아, 아무튼 지금 다시 돌아오신 거죠?
5: 예, 돌아오고 있습니다.
2: 예, 예, 알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5: 예,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예. 48년 방학 중이었는데
1: 돌아오신 지가 6년
2: 6년 회신 중 돌아오고 있다. 예, 네. 돌아오고 있다. 아니, 완전히 안 돌아왔나 봐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예배를 매주 못 드리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반갑게 또 전화를 받아주셔서 우리 3857번님 감사드리고 아까 그 뒤에 우리 10분 안 지났죠? 아직
1: 8039. 네, 10분 지났지 않았나요?
2: 지났나요?
1: 예.
3: 지났죠?
2: 지났어요? 네. 그러면 그분 한번 해봐야겠네. 아, 예.
3: 자, 8030님.
2: 자, 10분이 지났다고 하니까요. 우리 8030

0: 장군님 무교. 예. 정차하신다고 했는데 정차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정차하셨습니까?
1: 아니, 지금 차가 좀 밀려서.
0: 차가 밀려서?
1: 네, 4분 정도 남았어요.
0: 4분 정도? 아, 휴게소 지금 찍고 가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1: 아, 네.
0: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1: 네.
0: 아, 그러니까 지금 휴게소, 4분 뒤에 네. 휴게소. 그 사이에 누구를 전화를 드릴까요? 네. 이분 한 번.
2: 네. 3893님.
0: 그렇습니다.
3: 네. 야, 일주일째 매일 듣고 있네요. 10년째고.
0: 네. 다른 분한테 했네. 어, 네. 다른 분이 헷갈리네요.
2: 네.
0: 방학생이 오늘 하도 많아가지고. 3893.
2: 네.
0: 3893. 최근 들어 극동방송이 들리길래 운전하면서 일주일째 매일 듣고 있다.
3: 와, 일주일째.
0: 지금 일주일 전부터 듣고 계신 거죠, 네. 지금. 3893번님.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네.
0: 네, 운전 중이신가요?
4: 아니요.
0: 아, 지금은 운전 아니세요?
4: 어, 네.
0: 어, 어디세요?
4: 일하고 있는데요.
0: 어, 어느 지역에서요?
4: 저 창원에 있습니다.
0: 창원에 있습니까? 방학 네. 10년 맞죠?
4: 네네.
0: 최근 들어서 극동방송이 들리길래 운전하면서 일주일째 듣고 있다.
4: 네.
0: 어떻게 들렸어요?
4: 제가 일할 때
0: 예.
4: 항상 라디오를 제가 운전하는 게 일이어가지고
0: 예예.
4: 운전하다가 보니까 뭐 막 설정하다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라디오가. 네.
0: 운전하시는 게 일이세요? 지금은 잠깐 운전을 쉬고 계시고 지금.
4: 어, 네.
0: 어,
4: 네.
0: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4: 어, 뭐 자세하게 일단은
0: 예.
4: 들어보니까
0: 예.
4: 이게 제가 10년 동안 안 가다 보니까
0: 예.
4: 그런 것들이 멀어져 있었는데
0: 네.
4: 조금 이제 좀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고
0: 예.
4: 그 아까도 되게 일하다가 기분이 조금 별로 안 좋았는데
0: 예.
4: 방송 쪽이 찬송 같다 보니까 또 기분도 평안해졌고
0: 평안해졌고
4: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네. 그렇구나.
4: 그렇습니다.
0: 예, 옛날 생각도 막 조금씩 나시잖아요.
4: 네, 그렇죠.
0: 찬양도 듣다 보면
4: 네, 그렇죠.
0: 저희 이 시간대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 막 전화 연결하고 그러잖아요.
4: 네.
0: 네. 오늘 이렇게 또 3893번님 정말 용기 잘 내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선물을 드리거든요.
4: 아, 그래요?
0: 예. 자,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4: 아,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무게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더치 커피술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4: 단백질 쉐이크.
0: 아, 단백질 쉐이크.
4: 네.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893번님. 10년 방학을 끊을 수 있는 오늘 기회예요, 기회. 혹시 10년 동안 교회 안 다니면서요?
4: 네.
0: 교회 다시 나가야 되는데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4: 중간에 몇 번 나가보긴 했는데.
0: 아, 나가보긴 했어요?
4: 예,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0: 잘 안 돼요.
4: 몇 번 못 나가서 그만두고 그렇게
0: 되더라고요. 예, 예, 예.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예. 있는데, 이 전화 연결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3893번님께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4: 예.
0: 예.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게 교회하고 잠깐 멀어진 분들 하나님께 돌아올 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3893번님 네.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3893님 절대 우연이 아니라 정말 용기 한번 내보십시오. 저랑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마음이 결단하시면서 이번 주에 꼭 교회에 나가셨으면

0: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자, 우리 3893번님 창원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2: 주위에 혹시 친구나 지인 가운데서 교회 잘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집 근처에 계신 분 중에서?
1: 없는 것 같아요.
2: 없어요. 그러면 네. 저희가 창원에 우리 3893번님의 네. 집 근처에 건강한 교회 한 두세 군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1: 네.
2: 네,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그 교회를 꼭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1: 네.
2: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한번 1대1로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알겠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네. 다시 연락 드릴게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예.
0: 네, 네 축복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네. 극동방송이 들려서 지금 일주일째 듣고 있고, 방학이라고 이렇게 딱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형제님, 3893번님 꼭 이번 주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자, 이제는 정차가 됐겠죠?
3: 네, 휴게소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네.
0: 8030님.
2: 8030번님. 예. 네. 네.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을 어떻게든
3: 연결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2: 만나고 싶으신 네.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만나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자 신호 갑니다. 8030번님.
4: 여보세요.
2: 네네. 어떻게 정치하셨어요?
4: 아,
2: 네네. 아,
0: 드디어.
2: 축하드립니다. 어느 지역이세요?
4: 아, 여기 경기도 광주요.
2: 경기도 광주. 네. 휴게소입니까, 지금?
4: 아니요, 여기 지하주차장.
2: 아, 지하주차장. 네. 아, 고속도로는 아니었구나. 아무튼 잘 도착하셨고, 경기도 광주. 지금 무교라고 보내셨잖아요.
4: 네네.
2: 교회 안 나가보셨나요?
4: 어릴 때는.
2: 어릴 때 몇 번 나가봤군요.
4: 네.
2: 방송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듣게 되신 거예요?
4: 저기 방송은 제가 전라도 광주에 살았을 때.
2: 예예.
4: 그 상무지부의 국동방송.
2: 맞아요.
4: 방송국이 있었어요.
2: 광주 국동방송 있죠.
4: 관심은 있었는데.
2: 예.
4: 듣지 못했는데 최근 한 4월 달부터.
2: 예.
4: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2: 예.
4: 일하러 가다가 계속 방송을 한 30분 정도 가는 거리인데
2: 예.
4: 듣게 됐어요.
2: 그렇구나. 전라도 광주에서 광주극동방송 건물을 보고 네. 극동방송이라는 데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광주로 가셔서 운전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되신 거죠.
4: 이제 방송은 이제 운전은 한 30분 정도 거리니까.
2: 네네네네.
4: 무료에서 하다가 극동방송.
2: 이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광주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보게 하시고, 예. 또 여기서 또 경기도 광주에서 방송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용기 있게 또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든 통화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 8030번님 만나고 싶어 하시네요.
4: 계속 그 듣기는 했는데.
2: 네네.
4: 처음으로 그
2: 문자 보냈죠.
4: 운전 중에 보냈었죠.
2: 잘하셨어요. 이 시간대, 3시 시간대도 계속 듣고 다니셨나 봐요.
4: 네, 이 시간대 꼭 들어요.
2: 이 시간대 꼭 막 전화 연결하고 이런 것도.
4: 네네.
2: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8030번님께도 전화를 드렸네요. 어렵게. 아, 선물 그러면 어떤 선물 있는지 아실 것 같은데?

0: 저희?
1: 네, 선물.
0: 예?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냉면, 묵, 유산균, 김부각,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비타민,
0: 레모나.
1: 네.
0: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절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8030번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자, 목사님과 함께 영접기도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그 기도 한번 드리시면 좋겠어요.
2: 8030님 꼭 마음으로 같이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2: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2: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유,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 8030번님, 주위에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가까운 분 중에? 예? 계세요? 혹시 그분이 경기도 광주 근처에 사시나요?
1: 가까운 그 분당 쪽에 살아요.
0: 아, 그래요? 아니, 저희가 이제 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을지, 지인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게 좋을지 해가지고요.
1: 제가 지인 교회로 같이 나가보도록.
0: 그래요. 오늘 가까운 그분한테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보기로 작정했고 결단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꼭 이번 주에 그분과 함께 교회를 나가보시고 앞으로 문자 참여도 좀 많이 해주시고 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렇게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끝까지 이렇게 전화 받아주시고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축복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와, 참 이렇게 우리가 와. 어렵게 네. 몇 번 통화 끝에 하나님 한 영혼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 8030번님 무교라고 하셨는데 꼭 이번에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등록하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찬영 목사님과 우리 또 고현 집사님 즐겁고 뜻깊은 시간 같이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0: 때로는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금방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라디오를 틀면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 극동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2: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더 앞으로 쓰고 해주셨으면.
3: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나의 왕
4: 되신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229-9000번, 지역번호 0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대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기쁨이 가득한

0: 통일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은 경건의 훈련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 우리 경건의 훈련 가운데 현대인들에겐 굉장히 낯선 또 익숙하지 않은 그런 훈련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훈련의 이름은 고독의 훈련입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거룩한 고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고독을 주제로 삼아 말씀을 나누기 앞서 사전으로 이 고독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더니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고독이다.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인들에게 고독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듣고 보면서 뭔가를 자신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 지하철 공사에서 한 번은 시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8,000편의 작품이 응모가 되었는데 그 중에 1등으로 당선된 시의 작품의 제목은 사막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아 너무 외로우니 뒤로 걸으면서 자기의 발자국이라도 보면서 위안을 삼고자 하는 현대인의 마음을 잘 묘사해 준 시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1등으로 당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워 주신 거예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외로움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오늘 소개해드릴 성경이 말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외로움을 뜻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사람들로부터의 고립을 뜻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결핍을 뜻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사람을 떠난 고립 상태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물러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 고독이라고 부른다면 이 고독을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정의를 한번 마련해 보았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매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홀로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고독이라고 부르고 싶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거룩한 고독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고독을 정의했습니다. 거룩한 고독이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물러서는 것을 고독이라고 부른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고독과 가까웠던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 때 모세의 곁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로 도망친 이후에는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고독은 모세 인생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는 자리가 모세가 경험했던 고독의 자리였어요. 이 만남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라 하는 출애굽의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었으니 모세의 하루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바쁜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회막을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진영 밖에 설치해 두고 정기적으로 항상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갔더라 하고 기록해 놓았어요. 여기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곳이고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을 설치해 놓고 그들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으로 나아갔더라. 일시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람들 곁으로부터 물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라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회막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 구절이 출애굽기 33장 11절이 그 회막 안에서 이루어진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뭐라 기록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그 고독의 자리 하나님을 찾아 홀로 나선 그 자리에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있는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능력은 사람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홀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받은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사람을 이끄는 능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고독한 만남 가운데 얻은 것이라고 우리가 안전하게 결론을 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비록 모세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하고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의 일상은 바쁜 사역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몰려왔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식사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많이 바쁘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바쁜 일정과 그 바쁜 일상의 흐름 속에 자신을 내맡겨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 물러가셨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혼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사람들 곁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셨던 것이요.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분 사역의 능력의 원천인 줄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으셨지만은 주님은 먼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쉬어라. 고독의 시간을 가져라 하고 권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우 바빴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짜 공통점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바빴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홀로 있는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교회에 사역하면 안 됩니다. 결국엔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사역하게 될 것이고 결국엔 탈진되어 버리고 말 것이에요.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잊혀져 있던 망각하고 있던 이 고독의 시간, 고독의 자리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 있기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 고독의 자리에서 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는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십니다. 그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함께 갈멜산 정상에서 대결을 벌이게 돼요.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셨어요. 이 일로 인하여 이방 선지자들은 패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부흥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이에요. 이어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마침내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큰 승리를 이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승리의 영광에 엘리야가 취하여 있을 바로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기적을 보고 이세벨은,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그가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갔더라. 어디로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룻길을 도망가요. 거기서 뭐 했느냐?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절만큼 했어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그만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이런 상태를 영적인 탈진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히나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된 분들 계세요.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면 무엇이라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계신데 특히나 헌신적으로 주님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영적인 탈진 현상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영적인 탈진이 언제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패배했을 때, 나 잘 살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영적인 탈진이 찾아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살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잘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면 영적인 탈진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엘리야 이야기는 전혀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실패의 자리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그는 갈멜산의 승리 직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의 영적인 탈진을 막아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큰 승리 뒤에 더 깊은 탈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승리했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실패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탈진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데 나에게는 이런 일이 주어졌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진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탈진의 작은 원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충전받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재충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탈진해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일을, 속상한 일을, 더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탈진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충전받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로봇 청소기 집에 한두 대쯤은 있으시죠? 이 로봇 청소기가 처음 나왔을 때 야, 저게 무슨 저 따구가 청소를 잘 하겠나, 제대로 하겠나 싶었는데 기술이 발전했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들고 다니는 진공청소기보다 훨씬 더 청소를 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공청소는 물론 물걸레질까지예요. 심지어 걸레를 스스로 빨아. 그리고 그걸 지가 말려. 그리고 물 적셔서 청소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로봇 청소기라 할지라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진공청소기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 청소기가 똑똑해.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있어. 지금 미리 알리기도 해요. 뭔가 하면 도킹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충전하는 일입니다. 막 열심히 일하다가 배터리 닫으면 그냥 거기서 축 하고 탈진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이제 충전하러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도킹 스테이션에 가서 충전받아요. 그리고 이어서 청소를 계속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로봇 청소기는 충전 없이 계속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끝없이 달려가도록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몰아붙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지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를 했을 때에도 실패를 했을 때도, 일이 잘 될 때에도, 일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우리는 잠시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그분 앞에 재충전받도록 새롭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도록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계속해서 오래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충전받을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탈진하여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세요. 그가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 일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아요. 그 지진 이후에 땅에서 불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더라. 성경이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요란하며 거창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의 불 가운데도 역사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가운데도 일하셨지만은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호렙산의 정막과 고독 속에서였다. 열왕기상 19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그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홀로 설 때 그 거룩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발견하게 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줄 그때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도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걷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고독의 시간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충전받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더 힘차게 감당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점은 이것인데

거룩한 훈련은 그냥 앉아 있는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고 훈련으로 자라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영적으로 방전되고 탈진되도록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재충전받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재충전 없이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심지어는 재충전을 받으셨는데 우리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어주셨어도 아직 우리는 그런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삶의 방식이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고독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분주함에 익숙한 사람들이 막 뭔가 분주해야 뭘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침묵보다는 소음에 더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독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고독의 훈련입니다. 물러남의 훈련이에요. 이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한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로 1분 침묵하기를 훈련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아 1분 뭐 끝까지 그 뭐 하나 뭐 1분 금방 지나가는데 그 뭐 나한테 뭐 큰 도움이 될까? 안 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차에서나 책상 앞에서 심지어는 식사기도 그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셔서 식사기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계신데 그거 활용하세요. 그 짧은 시간으로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소원이 뭐냐? 느헤미야는 소원이 늘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왔고 그걸 위해서 왕께 구하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왕이 물은 거예요. 너 소원이 뭐냐? 즉각적으로 내 소원 이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법한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짧은 시간 느헤미야는 왕의 존전으로부터 물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불과 몇 초 됐겠어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고독은 긴 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짧은 멈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매일 하셔야 할 거예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와 같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마라톤 언감생심, 뭐 단거리,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깅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큰 부담이 되지 않으세요. 거룩한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시간 아주 좋은 고독의 훈련이에요. 또 경건한 산책이라고 부를 만한 홀로 주님과 함께 일정한 시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도 주님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 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반드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셨으면 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자라가게 될 것이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이런 고독의 훈련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좀 당부하거나 여러분의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독을 위한 여행을 준비해 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뭐 그냥 뭐 여행이라고 하니까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 될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나절이어도 좋고 한나절이어도 좋고 그리고 주말이어도 좋고 또 그 이상의 시간을 따로 떼내어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홀로 있기 위해 떠나는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한 바람, 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달력에, 여러분의 일정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행을

0: 계획하고 표시해 두어야 돼요.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느 장소로 갈 것이며 가서 무엇을 아침부터 이 정해진 시간까지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거기 하나님과 여행 떠나서 유튜브 시청하다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보시고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 배우자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줄 때 더욱 이러한 일들은 가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재충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잠시 그리고 의도적으로 물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바쁜 일정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시간을, 이 변화의 계획을 세워보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것이 있는데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부흥운동의 최전선에서 그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영적인 거장입니까? 한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했던 이 조지 위필드가 부러워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친구 호엘 해리스라는 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의 쓰임받을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조지 위필드가 부러워했던 친구가 있다니까요. 그 친구에 관하여 쓴 글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무렵 하나님에 대한 해리스의 지식은 보잘 것이 없었다. 성경의 지식과 신학의 깊이로 따지면 그는 나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단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는 것만을 알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기 위한 조용한 장소를 찾았다. 그가 좋아하는 장소는 랑캐스트에 있는 한 교회의 종탑이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몇 시간이고 중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했다. 이곳이 그에게는 지성소가 되었다. 하루는 그가 내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불 앞에서 초가 녹아내리듯 나의 구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심령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 내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외침이 있었단 말이야. 아빠, 아버지! 내 영혼은 충만해져서 외쳤어.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이렇게 조지 위필드에게 말했다는 거야. 조지 위필드가 너무 부러운 거야. 많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이처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리스를 변화시킨 것은 더 많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었던 교회 종탑에서의 고독의 시간이었어요. 외람되지만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고독의 시간을 갖고 가는 그 여러분만의 종탑은 어디입니까? 그 지성소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고독의 시간을 회복하셔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분을 누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재충전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성일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25-3375번 성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 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미술을 잘 모르는 분이라도 이중섭이라는 이름 석자를 들어보신 분은 많으실 겁니다. 1940년대, 50년대의 한국 근대화의 거목으로 유명한 화가죠. 그는 생전에 그림을 그릴 도구나 재료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가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낡은 종이나 엽서 뒷면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담뱃갑 속에 있는 알루미늄 속지를 펼쳐서 그 은박지 위에 송곳이나 못으로 선을 그어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초라한 은박지에 그려진 이 그림은 이중섭 화가의 손을 통해 작품이 됐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 최고의 작품들이 전시된다는 해외 미술관에 걸리게 됩니다. 또 세계 유수의 경매장에서 몇십억을 호가하며 그 가치를 드러내죠. 구겨져서 버려질 은박지도 화가의 손길이 더해지면 작품으로 불립니다. 이 은박지는 스스로 한 것이 아무도 없지요. 단지 화가의 손길에 맡겨졌을 뿐입니다. 문득 구겨진 은박지 같은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죄인이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내어맡기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을 오직 예수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음반 중에서 빛 되신 주 찬양으로 같이 걸어가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손길로 엄청난 걸 만들어내지요. 뭐 화가, 조각가, 뭐 여러 아티스트들이 있는데요. 별것 아닌 듯 보이는 것으로도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분야마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만들어낸 창조자는 또 없지요. 아무 유익도 없고 죄뿐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구원의 손길 덕분에 우리는 감히 빛의 자녀라는 엄청난 이름을 달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또 오늘 하루 또 당당하게 잘 감당하며 또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겠죠. 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기 이 오후 시간 함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언제나 기다리는 거 아시죠?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 말씀의 씨앗 심기 코너 함께하는 날이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참 좋아하는 그런 시간인데 성경 말씀 하나 딱 정해서 이번 한 주 마음에 제대로 심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0: 여러분의 묵상 또 청취 소감 방송 함께하면서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어떤 선물이 있는지 잠시 소개해 드리고요. 잠시 후 금호교회 김충선 목사님 만나봅니다.
1: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0: 네, 오늘도 바쁘고 분주한 하루 보내셨죠? 그래도 잠깐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쏙쏙 심어보시죠.
1: 성경구절을 퀴즈로 맞춰보고 암송도 해보고 성경구절 배경화면도 받아가면서 제대로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0: 말씀의 씨앗 심기. 네, 같이 걸어가기 매주 화요일 코너 말씀 제대로 마음밭에 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금호동에 위치한 금호교회 김충선 목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호교회 김충선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8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 너무 빨라요.
1: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더위는 가지 않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도 또 함께 육신도 건강해지고 또 말씀을 통해 영도 건강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오늘 어떤 말씀 가져오셨는지 궁금한데요.
1: 퀴즈로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생소할 수 있기에 잘 들어야 합니다.
0: 네.
1: 성경 구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선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선으로 섬긴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이것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0: 네.
1: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네, 오늘 보기가 당연히 있겠죠?
1: 그렇죠. 1번 자손, 2번 힘, 3번 호흡.
0: 정답을 하시는 분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목사님, 보기를 다시 한번 좀 불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제가 짧게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0: 아, 좋습니다. 네.
1: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이것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자손, 2번 힘, 3번 호흡.
0: 네, 정답을 하시는 분은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이것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곧 함께하게 될 이 찬양이 또 힌트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 듣고 찬양 따라 부르며 정답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3, 4.

0: 네, 같이 걸어가기 화요일 코너 말씀의 씨앗 심기, 성경 말씀을 마음밭에 제대로 심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금호교회 김충섭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서서 퀴즈를 주셨는데요.
1: 쉽지 않은 문제였죠.
0: 네, 오늘 또 여러분의 이 문자 메시지 게시판이 여러 가지 정답으로 좀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1: 그래도 다들 이 기본기가 있으셔가지고 정답률이 생각보다 아주 높습니다.
0: 아, 네. 네.
1: 저는 아주 낮은 정답률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 문제를 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0: 아, 저희 극동방송 가족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어떤 문제였죠?
1: 다시 말씀 읽어드리면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이것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0: 네.
1: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자손, 2번 힘, 3번 호흡.
0: 네. 많이들 헛갈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7288번님 1번 자손입니다 하셨고요. 또 9727번님 1211번님 또 자손 이렇게 보내주셨고 1443번님께서는요.
1: 2번 힘 맞나요? 라고 또 물어주셨어요.
0: 네, 이렇게 확신이 살짝 없는 상태로
1: 그렇죠.
0: 보내주셨네요. 8034번님 서울에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자손 하셨고요.
1: 아, 그런데 좀 기다리셨다가 이 곡을 듣고 선택했다면 더 쉽게 고르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0: 네. 아무래도 찬양 힌트를 듣고 그 후부터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뭐죠?
1: 정답은 3번 호흡입니다.
0: 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를 힌트로 드렸습니다.
1: 맞습니다.
0: 정답은 3번 호흡이었습니다. 아,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쑥떡 선물.
1: 와,
0: 네, 저희가 쑥떡을 몸에 좋은 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들고 오신 이번 주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잊지 않고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또 이번에도 예쁜 휴대폰 배경 화면으로 제작했는데요. 캘리그라피 디자인 업체 코람데코 정승미 작가님께서 또 멋지게 제작해 주셨습니다. 네.
1: 조금 하늘에 그려진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느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꼭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0: 네. 방송되는 이 시간대, 이제 저녁으로 향해 가는 시간대를 또 멋지게 배경화면으로 형상화해 주셨는데
1: 너무나

0: 값진 말씀, 석양이에 그려진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1: 네. 아, 이 성경 구절 새겨진 배경 화면 지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이 배경 화면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아,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사실 좀 익숙하진 않아요.
0: 그렇죠.
1: 어떤 내용인가요?
0: 먼저 피디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아, 질문부터요.
0: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 아, 일단 방송사에서 종일 일했는데.
0: 그렇죠. 일도 많이 하죠, 우리가.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했을 거예요.
1: 네.
0: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운전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운동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직장 생활, 또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한 것이 있습니다.
1: 아, 모두가 예외 없이 똑같이 많이 한 것.
0: 맞아요. 바로 그것은 숨 쉬는 일이었어요.
1: 아, 그러네요. 네.
0: 우리가 하루에 평균 2만 번 숨을 쉰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많이요?
0: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따지면은 약 14만 번 호흡을 했다는 거예요.
1: 제일 많이 한 거 맞네요.
0: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아닌 2만 번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우리는 숨이다, 아니면 호흡이다, 그 말하는 그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이것이 선물인지 잘 몰라요.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선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산소 마스크를 써보셨거나 호흡이 힘들었던 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이에요.
1: 네.
0: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1: 아멘.
0: 주시는 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주시는 분.
0: 맞아요.
1: 네.
0: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고 계신다.
1: 아멘.
0: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고,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 네. 하나님을 힘입어가 포인트네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뭘 주시냐도 중요하지만,
0: 그렇죠.
1: 주시는 분이 누구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네.
0: 여러분, 우리는 이 산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산소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들이마셔야만 한다는 거죠. 내 몸 안에서 이 중요한 산소를 만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산소는 오직 밖에서만 주어지고, 밖에서 주어져야만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하루에 2만 번씩 숨을 쉬면서 산소를 마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숨 쉬어서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산소가 참 더 저 재미난 것은요, 우리에게 나무와 풀들, 바다 플랑크톤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가 호흡하게 되어지는데요. 산소의 농도가 있습니다.
1: 아, 네.
0: 이 농도가 21%일 때 가장 좋은 호흡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1: 과학 시간 같지만 굉장히 의미롭네요.
0: 맞습니다. 이 산소 농도가 조금 높아지거나 조금만 낮아지면요, 우리는 숨이 막히거나 숨이 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았겠지만 고산병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네, 이 농도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0: 맞습니다. 이 농도를 참 중요한데, 나무와 풀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우리 오늘 농도를 21%로 만들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냥 식물들은 자기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맞추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맞추는 거예요.
1: 아멘.
0: 하나님이 아멘. 창조 질서를 완벽한 균형으로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1: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살면서 그 부분을 생각 못 해봤어요, 목사님.
0: 그렇죠.
1: 네.
0: 참 절묘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 만들어진 산술 우리는 매일 2만 번씩 들이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2만 번씩 숨을 쉬면서 산소를 들이마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2만 번씩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1: 아멘.
0: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생소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0: 위해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캘리그라피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새기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1: 네. 늘 말씀을 새기자, 새기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 화요일마다 드리고 있지만,
0: 네.
1: 이번 주에 말씀은 정말 숨쉴 때마다
0: 네,
1: 기억해야겠어요. 네.
0: 맞습니다.
1: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주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0: 맞아요.
1: 그리고 정말 절묘하게 딱 맞춰주신 것도, 그
0: 맞습니다.
1: 섬세한 은혜도 꼭 기억해야겠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데, 여러분, 숨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은 어떻습니까? 내가 마시는 이물한 잔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불어 꽃이 피고, 열매 맺으니, 우리에게 음식으로 온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공기, 물, 음식이라 하는데, 우리가 다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1: 아멘. 네. 그러니까 숨쉴 때마다 내가 주님께 이 선물 은혜로
0: 맞아요.
1: 받았지, 주님께 지금 선물 받았지, 이런 마음으로
0: 맞아요.
1: 감사히 숨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0: 그렇죠.
1: 6205번님께서 마침 이런 사연 주셨어요, 목사님.
0: 저는 비염이 있었는데 성령 세례 받으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정말 정말로 숨쉴 때마다 감사할
1: 아,
0: 수밖에
1: 이분은
0: 없어요.
1: 정말 진짜로 숨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분이네요.
0: 맞아요.
1: 네.
0: 호흡이 조금 힘들었던 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불편했던 분들은 아는 거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실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는 스스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구나. 물을
1: 아멘.
0: 마시며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시는구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1: 아멘. 네. 아, 참, 목사님, 우리가 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0: 맞아요.
1: 범사에 감사하라, 뭐,
0: 아멘.
1: 이 말씀 늘 접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접하면서, 기쁠 일, 감사할 일이 매번 생기는 게 아닌데,
0: 맞아요.
1: 어떻게 감사하지?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저만 있는 거 아니죠?
0: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죠.
1: 그런데 돌아보니까, 또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
0: 네.
1: 말씀 묵상해 보니까, 지금 숨 쉬는 것도,
0: 맞아요.
1: 생명 유지되는 것 자체가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빈틈없는 선물이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1: 아멘. 네. 아, 참, 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많은 것들, 은혜가 떠오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숨쉴 때마다, 이 방송 끝날 때까지, 숨 들이쉴 때마다 계속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각자만의 묵상 또 감사의 고백들 한줄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0: 네.
1: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한줄 묵상 또 각,
0: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각자만의 고백 보내주시면 또 잠시 후에 김충섭 목사님과 함께 또 나누고 또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 씨앗 배경 화면 또 받기 위해서 씨앗이라고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고 계십니다. 몇몇 분들은 이렇게 지난주와 같은 또 배경화면이 왔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문자 보내서 다운받아 보시면 이번 주에 새로운 말씀 씨앗 배경화면이 또 보이실 겁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이 말씀이 새겨진 배경화면 여러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만의 또 사연과 또 이야기도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0: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을 금호교회 김충선 목사님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숨을 2만 번 쉬고 또 우리가 숨쉬기에 가장 좋은 산소 농도에 맞춰주시기까지 하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 또 여러분 지금 숨 쉬면서 문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각자만의 묵상 또 감사의 고백들 보내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아, 목사님, 이 숨과 산소뿐 아니라 뭐 우리 삶의 모든 요소가 다 주님이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0: 네.
1: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 분리되고 독자적 삶을 살겠다는 교만을 뭐라고 하나요?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0: 아멘. 네.
1: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0: 아멘. 네.
1: 혹시 여러분 운전 중이 아니면 혹시 집에 계시다면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바르게 앉아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호흡을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어요.
0: 아, 저도 지금 똑바로 앉고
1: 네.
0: 호흡을 해봐야겠네요. 네.
1: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어보세요.
0: 네. 아, 참, 뭐 운전 중이신 분들은 눈 뜬 채로
1: 네, 네, 그렇게
0: 쉬셔도
1: 하셔도
0: 되겠네요. 네. 앞으로 숨 쉴 때마다 자꾸 이 말씀 생각날 것 같아요.
1: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방금 무엇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숨을 쉰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으신 겁니다.
0: 아멘.
1: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신 거예요.
0: 아멘.
1: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호흡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저는 그동안 내가 살아남았고 내가 사는 줄 알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알고 보니 또 오늘 목사님과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 주님이 생명 주셨고 주님이 살게 하신 거네요.
1: 맞아요.
0: 네.
1: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이 호흡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어도 호흡을 하고 있고 여러분 잠잘 때도 생각해보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면 상태에서도 여러분 호흡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0: 아멘.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1: 아멘.
0: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 우리 지금 숨 쉬면

0: 하면서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성경 구절 멋진 휴대폰 배경 화면으로 지금 나눠드리니까요. 다운받으셔서 한 주간 볼 때마다 숨쉬고.
1: 맞아요.
0: 주님 감사합니다.
1: 맞아요.
0: 생명 주신 주님 할렐루야.
1: 아멘.
0: 그렇게 묵상하면 좋겠네요.
1: 맞아요.
0: 샵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배경 화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아, 2491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날이네요.
0: 네.
1: 지금도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7602번님 하루에 최소한 2만 번은 감사해야겠네요.
1: 제가 라고. 바라던 것입니다.
0: 네, 쉬지 않고 감사해야겠네요.
1: 맞아요.
0: 7741번님 씨앗 이렇게 두 글자 신청하시면서 집 주방에 미니 TV를 통해 라디오 항상 듣고
1: 네.
0: 계신다고요.
1: 맞아요.
0: 덕분에 항상 주님과 함께할 수 있고 말씀 묵상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이분은 지금 이제 말씀 씨앗 배경화면을 받아서
1: 맞아요.
0: 바로 확인해 보셨나 봐요.
1: 맞아요.
0: 배경화면의 노을과 교회 십자가 참 아름답네요
1: 맞아요.
0: 라고 하셨는데 궁금하신 분은
1: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7428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특세 예배 드리려고 일어나던데 숨을 편하게 쉴 수 있어서 하루 감사하며 시작했어요. 제가 협심증이 있어서 아주 아주 가끔 심장이 안 좋아서 호흡하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0: 네.
1: 요즘 같은 날은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매일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이렇게 정말 실제로 호흡을 소중히 여기는
1: 맞아요.
0: 분들은 오늘 말씀이 남다를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정말 호흡을 편안하게 내가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0: 네. 7584번님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1: 아멘.
0: 네. 7743번님도 소개해 주세요.
1: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0: 아멘.
1: 아멘. 그렇죠.
0: 아, 0018번님
1: 숨 쉴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멘.
0: 아멘. 1212번님 씨앗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곧 생명입니다.
1: 아멘.
0: 와, 오늘 내용을 또 이렇게 압축해서
1: 맞아요?
0: 표현해 주셨네요.
1: 네.
0: 네. 6312번님도 소개해 주세요.
1: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며 말씀 따라 살기를 기도하며 귀한 은혜 가슴에 담습니다.
0: 아멘.
1: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곰곰이 말씀을 받아들고 아침 저녁 묵상해 보시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심을 깨닫게 되어지니 더 은혜가 될 거예요.
0: 네. 많은 분들이 각자만의 묵상 사연 또 한 줄 기도 또 결단들 보내주시면서 이 찬양을 신청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6089번님 당연한 것은 없네요.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과 사랑 다시 한번 오늘 방송 들으며 깨닫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말씀의 씨앗 심기 코너 금호교회 김충섭 목사님과 함께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2만 번의 호흡을 맞아요. 주시는 주님.

0: 네. 여러분의 각자만의 묵상 사연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9096번님, 다른 날보다 말씀이 쏙 들어오네요. 호흡하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1: 저를 웃게 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네.
0: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쏙 들어오게 해주셔서. 5423번님, 숨쉬는 모든 순간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라고 하셨고요. 또 6878번님 사연 소개해주세요.
1: 코 막힐 때 숨 못 쉬어서 너무 힘들 때 있는데요. 아, 네. 그때 정말 숨쉬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0: 맞아요. 네.
1: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는 늘 익숙한 삶인 것 같지만 조금 불편해 보면 알거든요. 우리가 호흡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0: 네. 우리가 숨쉬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넘칩니다.
1: 맞습니다.
0: 네, 오늘 좀 불평불만 할 뻔했는데 네. 오늘 회개하게 됐어요. 목사님. 네.
1: 맞습니다.
0: 1443번님은 이런 기도의 사연을 주셨네요.
1: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나는 호흡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항상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0: 네. 아, 숨 쉴 때마다 느낄 수 있는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오늘 배웠습니다. 아, 오늘 묵상 나눔 사연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배경화면으로 예쁘게 제작했는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후 6시까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벌써 마칠 시간 다 됐어요. 아쉬워라.
1: 너무 아쉽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2만 번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은 하루에 2만 번씩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고 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요. 아멘.
0: 네. 아, 목사님 또 이렇게 또 귀한 말씀, 또 네. 잊고 있던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네.
1: 여러분들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호흡할 때마다 짜증과 불만이 아니라 늘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지금까지 말씀의 씨앗 심기 서울 금호동에 위치한 금호교회 김충섭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6443번님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매순간 함께하며 찬양과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끼니 참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9950번님 평소에 호흡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네요. 모든 사연 다 하나하나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모든 사연들이 다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물 당첨된 분께는 당첨 문자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영원한 생명의 주님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꼭 맞게 친히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다가오는 저녁에도 충만하게 그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꿈과 사랑이 있는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친자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믿던 어떤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게 된 자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그래서 이름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들이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이 된 후 여러 부분에서 아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환난과 또 핍박과 유대교들의 어떤 괴롭힘, 이런 어려움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렇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들이 유대교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캐톨릭에서 뭐 교황이 중요하듯이.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흔들리는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왜 흔들리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다.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제사장, 대제사장,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의 닻을 두고 살아가라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죄인의 어떤 중보자, 다리 놓는 분, 그분이 바로 이게 제사장이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진짜 원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하니 그들이 잘 이해가 잘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후손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잘 매치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셨는지, 그리고 아론의 후손 제사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시다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이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 계보를 따라 제사장이 된 분도 아니고 유다 지파를 따라서 된 분도 아니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라고 하면서 창세기 14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진짜 오리지널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다. 그 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 너희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대제사장의 원조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다 불완전한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진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제사장이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원조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 것뿐이야 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원조 이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4장을 보면 소돔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북방 신할 땅네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재물을 모두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이때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그가 데리고 있던 종들 318명,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뭐 마사이족 비슷한 이런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이네 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 돌아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이 어떤 정상적인 일입니까? 한 나라도 아니고 네 나라 연합군을 이 마사이족 318명으로 싸워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이 승리와 기적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318명이 무슨 대단한 전사가 아니라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돌아오는데 두 왕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그리고 또한 사람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싸워 이겼다는 것을 소개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온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소개하기 위해서 창세기 14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바로 진짜 제사장인데 이 예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온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이분이 바로 구약의 예수님이고, 이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시고, 이분이 바로 진짜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창세기 14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0: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누가 생각납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멜기세덱을 아브라함보다 엄청 높으신 분으로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되게 11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정리하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다리 놓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리를 놓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축복하고 그는 의의 왕 멜기세덱이요 살레망 평강을 주시는 분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친 것을 보면 승리를 주신 분이시요 더큰 소망, 더큰 중보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청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저런 일들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승천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 225국에 690번 225-0690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여전히 덥고요. 처선은 지났지만 목이 입이 비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뜨겁습니다. 출퇴근길 한 5분만 걸어도 등에서 땀이 막 납니다. 여름은 계속 여름, 가을은 올 기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무리 이런 여름이 지나갈 기색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름은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해가 짧아지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밝네, 밝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집에 갈 준비를 하다 보면 이 시간에도 벌써 날이 어두워지네? 그렇습니다. 이 해는 확실히 짧아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항상 그 푸른 초장을 계속 걸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도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란한 햇살보다 더 햇빛 되시는 찬빛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속 계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빛 되신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뜨거운 여름도 차가운 겨울도 아닌 항상 추수하는 가을 가운데, 그리고 찬란한 봄 햇살 가운데 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마음이신가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 그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나는 주만 노피리, 세이머들이 앨범에서 준비했습니다.

나는 주만 노피리, 세임 어드리 앨범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주만 노피리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삶의 일부만을 힘을 쓰고 나머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그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이 주만을 높인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중요하다 못해 정말 유일한,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만을 높이는, 주만을 찬송하는,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겠지요. 이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말이죠. 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도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들, 또 신청 찬양들, 그리고 섬기고 계시는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 자랑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수전도단의 비전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7876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조수진과 최소림이 부릅니다.

모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서출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따뜻하다고 말할 수 없는 너무도 뜨거운 남쪽 나라 유다.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그늘보다 바람보다 무화과보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무관심을 당했고 청년 때에는 쫓기고 쫓겨 다녀서 제대로 보고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미 잠들었음에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 앞에 선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하십니다. 권력과 재력 또는 실력으로 앞선 것은 끝까지 앞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언젠가 끝난 날이 오는데 단지 그 날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님, 앞서 주 안에서 자는 이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멘.

성령의 리듬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리듬이 있지요. 아, 하나 둘 셋 넷, 우리의 걸음이 아름다운 화음이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은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참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은 그때 남는 것은 찬양입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지금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

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세요. 잠시 후에 성경 퀴즈 때도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자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8739번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신청하셨는데요. 오늘 요양원 면회한 어머니랑 함께 불렀네요. 환한 어머니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샬롬, 주 예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그리고 그 함께 부르는 가운데 그 환한 모습, 참 귀합니다. 그리고 그 환한 어머니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신 우리 8739번님, 정말 귀합니다. 귀한, 자녀와 또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이 머리 되시는, 네, 정말 너무 좋네요. 그 크리스천 가정의 그리고 예수가 머리 되시는 그 모습이 참 귀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성경 퀴즈. 준비되셨나요? 문자 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 성경 퀴즈를 주관식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어우, 너무 잘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주간식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름을 맞히는 건 아니에요. 이름을 맞히는 건 아니고 신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저기 7형제가 있습니다. 7형제, 형제가 7이에요.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어서 죽습니다. 그 둘째가 그리고 또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그 형제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이야기의 근거는 이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 근거로 7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가 그렇게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도 셋째도 일곱째가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여자도 죽으면은 다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그 중에 이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한 방에 보내버리시지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하지만 나중에는 부활한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죠. 자,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던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249번님, 반구동에 있는 울산 동부교회에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히즈윌 찬양 콘서트 합니다. 아, 저 좋아하는데. 가까이 계시면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은혜 받으세요 하시면서, 신청 찬양은 히즈윌의 찬양이 아니네요.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김명선의 내 하나님은.

김명선의 찬양으로 내 하나님은 보내드렸습니다. 내 하나님은 힘 있고 능이 있으셔서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 못할 일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무엇인가 거대한 것을 만드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자, 오늘 성경 퀴즈 톡톡은 누가복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지요. 예수님께 와서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리고 그 두 번째 형제, 세 번째 형제, 그렇게 일곱째 형제까지 다 그 첫째의 아내를 취해서 하지만 다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일곱이, 그 형제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러니까 이 심내 마음속에는 뭐 이러니까 부활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한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또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다음에 꼼짝도 못했던 이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지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힌트를 드린다면 바리새인들은 아니에요. 자, 울산 동부교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희지휠 찬양 콘서트 한다고 말씀하신 0249번님, 하지만 정작 희지휠의 찬양은 신청 안 하셔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희지윌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성경 퀴즈는 주간식으로 드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제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참 요즘하고는 다르지만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지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이번에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끝까지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여 이 역임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아니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더 감히 물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한 방 더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사람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오두개인도 아니고 삼두개인도 아니고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정말 많이 맞춰주셨어요. 6187번님 정답 올려주셨고요. 0249번님도 퀴즈 정답 사두개 파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0249번님께서도 정답 0249번님은 아, 예, 아까 그

희즈윌 콘서트 알려주신 분이시죠? 예, 잘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4784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7975번님, 식지 않은 낮 열기로 후덥지근한 저녁이지만 감사한 저녁입니다. 정답은 사두개인 맞나요?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정답 잘 올려주셨어요. 정말 해가 조금 떨어져도 여전히 후텁지근하지요. 뭐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기에 참 좋은 저녁입니다. 자, 8739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3568번님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196번님께서도 정답 잘 올려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9507번님께서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정답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는 예, 7975번님께 정답 올려주신 7975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7975번님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927번입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아이자야 61의 찬양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을 이 아이자야 61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를 알미라. 우리 예수를 알아가는 것.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알아간다라고 표현할 때도 참 귀한데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직접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뭐 직통 계시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을 알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져 갈수록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을 알게 될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수록 더 알고 싶어 하게 되고 알고 싶어 하는 만큼 또 구하게 되고 구하는 만큼 채워지는 이런 거룩한 선순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 인생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인사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끝으로 준비한 찬양은 시와 그림의 임재.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들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아침 일찍 최소한 20분, 가능하면 1시간 이상을 기도와 성경 연구를 위해 따로 떼어놓으며, 또한 잠자기 전에도 계속해서 잠깐씩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캠브리지 7인이 서약서에 약속한 내용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후퍼, 도르톤과 같은 사람들이 캠브리지 7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캠브리지에서 열린 무디 전도 집회에서 회심했습니다. 그 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중 일부를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로 보내는 큐티로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들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요. 또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좋아하는 것을 향해 치닫게 돼 있죠. 돈을 좋아하면 돈 버는 것으로, 쾌락을 좋아하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장소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아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룩한 쉼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을 듣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코너스톤스의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찬송 들으시고요. 조수아의 말씀하시면 그리고 이재현의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단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참 귀하고 복되시고요. 오늘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또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또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이곳에 보내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전국에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과 함께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될수 있습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찬양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보내주셨던 문자들 있으신데요. 2699번님께서 항상 최고의 은혜의 찬송을 가장 많이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마음이 쉼을 얻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와, 너무 감사한데요. 그리고 0233번님께서는 익산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7078번님께서 선곡이 잔잔하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지선 전사님 버전으로 꼭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비하동에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신청해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해 주신 대로 은혜의 시간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참 기쁨과 참 쉼이 넘쳐나길 축복하면서 우리 0233번님이 신청해 주신 나의 등 뒤에서 먼저 듣고 오시죠.

가이펜로드의 오늘 나온 구세주 예수 영어 찬송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 찬양 가운데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신실하신 주 클래식콰이어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신효선이 찬양하는 주 말씀 향하여 함께 들으셨고요.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귀한 순금보다 더 사모할 대상이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 맛을 아는 성도님들은 시키지 않아도 이 오묘한 말씀에 속살을 얻고자 쉬지 않고 매달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찬양들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또 운전 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이 풍성히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함 얻을 줄 믿습니다. 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면서 찬양 세곡 함께 듣고 오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창문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다윗의 장막의 주내 소망은 주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휴의 찬송이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가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결단하면서 찬양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이 방송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 곳곳에 들린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귀 기울이시면 방송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아주 이미지가 좋은 깨끗하고 그리고 아주 잘 정돈된 그런 도시 국가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싱가포르는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었고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은 거침없이 침을 뱉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강에는 온갖 생활 폐기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싱가포르의 이 초대 총리가 된 리콴유는 한 가지 생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생활 습관 정도로 취급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68년도에 이 가든 시티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국가적인 Keep Singapore Clean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싱가포르를 깨끗하게 합시다라고 하는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를 깨끗하게 만드는 정책과 그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경찰과 보건 담당자들이 거리를 순찰하게 했고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금하도록 그렇게 일깨웠고 그리고 따르지 않으면 이 벌금형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인 일회성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리콴유는 1977년도에 싱가포르강과 그리고 칼라강 유역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10년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수시설을 정비하고 강 주변에 무질서한 주거와 그리고 노점상들을 다 정리하고 강바닥을 파서 정리하고 그렇게 대대적인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오염되었던 그 강이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리콴유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좋아할 만한 기준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귀찮을 수도 있고 또 더러는 사람들이 반발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동체의 미래에 필요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 겁니까? 그것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선민 공동체로 세우시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대하여 재차 강력하게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지켜야 할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한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내용

하나님은 명령하신 말씀을 이제 친히 증거판 둘로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명령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증서로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그 증거판을 모세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20장부터 31장까지 모든 내용이 십계명 안에 다 담겨 있고 그리고 그 20장에서 31장까지 모든 내용에 마치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써주신 그 돌판 둘을 들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시내산 아래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진 지 40일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가르치며 그러면서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만들어주셨는데 도무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는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출애굽기 20장에부터 31장까지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모든 민족을 다 버리시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의 간곡한 기도에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이기는 하겠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가는 길에서 죽일 수 있으니까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다시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또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돌판 두 개에다가 십계명을 친히 기록하여 주시고 그 돌판을 들려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아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환히 비추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 명령을 다시 한번 엄숙하게 선포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선민 이스라엘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 모든 내용이 반복되고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선민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 그가 지켜야 할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결론짓는 그런 대표적인 기준으로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지막으로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 규정입니다. 이 명령을 두 돌판에 기록하여 그 증거를 삼으시고 증거판을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가 한 텀이고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을 행하고 그 이후로 32장부터 35장까지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또 한 텀인 겁니다. 그 두 텀의 31장과 35장의 마지막에 기록한 내용이 동일하게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간곡하게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0: 영원한 표징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 행하면 아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이 반드시 지켜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고 와서 35장 오늘 본문 2절 3절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왜 모세는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행여나 안식일을 범할까 봐 그날에는 너희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이유입니다. 2절에 모세는 안식일인 이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식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룩한 날인 것은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이 날이 엄숙하게 안식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여섯째 날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멈추신 것은 여호와를 위한 날로 그날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에는 모든 만물과 사람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하는 날인 겁니다. 사람은 이러한 창조를 통해 이러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곱째 날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사람이 지어진 창조 본래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되었지만 그 창조된 사람이 일곱째 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때에 그 창조된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는 여섯째 날 끝났지만 그 창조의 완성은 일곱째 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여섯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안식과 예배의 날로 정하심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모든 날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여호와의 날이며 또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그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이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위한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므로 천지 창조에 동참하고 이로써 창조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날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거고 그리고 창조가 완성되는 거니 우리가 안식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그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이 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창조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1: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엄격하게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모세는 이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이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예비하며 그것을 통해 나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창조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나서 옮겨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 때에 그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본토 이스라엘로 와보니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귀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금 세우고 뭐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재건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식일에 버젓이 시장을 열고 그리고는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본 느헤미야가 탄식하며 그들의 악을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 전날 날이 어두워지자 예루살렘 성문을 닫았습니다. 종을 보내어서 그 성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서 다음날 안식일날 들어와서 장사하기 위하여 밤을 지새는 장사꾼들을 전부 다 돌려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13장 18절에 그는 탄식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느헤미야는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백성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70년 동안 이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온갖 수모와 온갖 수치를 당하며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금 되풀이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곡하게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선민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성문을 막아섰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기에 그들의 죄악을 마냥 바라보고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래서 때로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그들 앞에 막아서고 그들 앞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어려운 일,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부모가 막아

0: 서는 것처럼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큰 사랑인 겁니다. 니헤미야는 그러한 사랑으로 성문을 닫고 그리고 종으로 지키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 안에 결코 그 무엇으로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며 결코 이것은 타협할 수도 없고 이것은 양보할 수도 없는 그런 진리의 기준이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 기준이 내 안에 분명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나는 창조된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무 목적도 아무 기준도 없이 그저 세상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기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우리가 감수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 리 쿠안 유는 싱가포르를 깨끗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의 국민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한 일이기도 했고 또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지만 리 쿠안 유는 그 기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마침내 싱가포르는 국민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기준, 우리가 그것을 붙들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부단히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듯이 그렇게 비추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남구중앙로에 위치한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믿음의 어머니가 눈물로 심은 구원의 씨앗, 전파 선교사. 자녀를 향한 영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0: 전파,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히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9-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3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하트 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언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죠. 저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제 서재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 저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도 상처가 있습니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아픕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저마다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짐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첫째로 경제적인 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적인 무거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일하고 애를 쓰는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직장에서 일합니다. 거래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연신 굽실거리면서 힘들게 사업장을 끌고 갈 때도 많습니다. 저도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 선친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흔히 가세가 기운다는 말을 하는데 그때 저는 그 말을 제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남자 하나가 집안에 없어졌는데 집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가 있을까요? 결국 제 여동생은 꿈을 포기하고 야간 고등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대학 공부는 저 혼자 시켜줄 수밖에 없는 집안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빠를 위해서 꽃다운 10대를 공장에서 보낸 제 동생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어린 딸을 타지에 보내야만 했던 제 모친의 심정은 또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희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저의 모친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배달하고 수북히 쌓인 그릇을 설거지해야 되는 고달픈 일상이 반복이 되었지만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먼저 혼자 세상을 떠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철없는 자식들은 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불평하고 있는데요. 어린 딸은 타지에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어떻게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열등감의 짐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다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직장이 변변치 못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모아둔 돈이 없다고, 집안이 별로라고, 자격증도 없다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미워하면서 삽니다. 저도 한때 열등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로 들으셔서 제 키가 보이지 않으실 텐데 저는 키가 상당히 큽니다. 남자가 180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도 좋지요. 얼굴도 이만하면 볼만하지요. 하지만 모발이 문제입니다. 모발, 모발. 점점 줄어드는 머리숱을 보면서 대머리가 되면 어쩌나, 대머리엔 나와 결혼해줄 여자가 있을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머리마저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지요.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절망할 것입니까? 왜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입니까? 여러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의 사랑만 있어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건강의 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병원과 약국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 큰 병원의 규모에 한번 놀랬고, 병원 주변에 쫙 깔려있는 그 많은 약국을 보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약국 앞에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주차 경광등을 들고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호객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산병원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지요.

0: 그러니 한 번에 몇 달치 약을 타니까 약국에서 기를 쓰고 환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조제가 마치면 역과 터미널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픈 사람이 정말 많구나,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시쳇말로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3일만 앓고 사흘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아무리 건강해도 천년만년 살 수가 없지요.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면서 예방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온갖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은 후에 또다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됐다면 너무나도 원통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힘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적인 짐, 열등감의 짐, 건강의 짐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짐을 벗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이 손길을 여러분들도 붙잡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우리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가 지금은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내민 손을 지금 잡아보세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간략한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 꼭 잡고 우리 함께 갑시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삶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얼핏 보면 모차르트의 뛰어난 음악성과 그의 삶에 초점을 둔 듯이 보이지만 실은 그의 천재성을 시기한 궁정음악가 살리에르라는 인물의 고뇌, 내적 갈등을 다룬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리에르는 실력을 갖춘 음악가였지만 자신에게 없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를 보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차르트를 무너뜨릴 음모를 꾸밉니다. 사실 우리도 남들과의 비교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다른 제자 요한을 가리키며 물었는데요. 자신의 사명보다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를 더 궁금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고유한 재능과 존재의 가치를 갖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과의 비교는 에너지 소모만 되고 백행무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띄워드릴게요.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3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3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복 중에 복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신 당신,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굴 만나셨을까요? 그분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악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으시다면 잠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몸이 아픈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보다 평안을, 절망보다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28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께 이 저녁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제이어스의 라이브 워십 앨범 중에서 예수 구원자, Jesus the Savior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께 오늘 이 저녁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한 시편 28편 9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들 준비했습니다. Evening Praise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하는데요. 이어지는 찬양은 빈들의 구원 들려드릴게요.

빈들의 구원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앱을 통해서 사연과 신청곡 실시간 채팅을 통해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영어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Travis Cottrell의 Jesus Saves, 그리고 Hillsong United의 Mighty to Save, 두 곡의 영어 찬양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힐송 유나이티드의 Mighty to Save,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트래비스 커트렐이 부른 Jesus Saves. 두 곡의 영어 찬양 함께 했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고 아름다우신 윤주형 목사님의 예배인도로 함께 찬양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1: 오, 탐욕스런 폭군 디아폴로스요. 우리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맨솔에 장군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던질 돌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너와 맞서 싸울 것이다.
0: 디아블루스가 대답했다.
1: 도움과 구원의 손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임마누엘 왕자에게 청원서를 보냈지만 너희의 악함이 너무나 집요하기 때문에 너희 입에서는 결코 순결한 기도가 나올 수 없다. 이 계획이 성공해서 너희가 승리할 줄 아느냐? 너희 바람이 헛되고 너희 시도가 헛되다. 너희를 대적하는 자는 나뿐이 아니다. 너희 왕자 임마누엘도 너희를 대적한다. 그렇다. 그가 너희를 제압하라고 나를 보냈다. 그런데도 아직 소망이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무슨 수로 피하겠느냐?
0: 시장이 대답했다. 우리가 실로 죄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너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임마누엘 왕자님이 진실로 말씀하셨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할 것이다. 이때 신앙 장군이 임마누엘 왕자의 궁정에서 맨솔 궁전으로 돌아왔다. 장군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시장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폭군 디아블루스를 그대로 문 앞에 내버려 두고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명철경이 장군의 처소로 가서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며 왕의 궁정으로 간 일이 어찌 됐는지 물었다.
2: 시장님, 힘내십시오. 때가 되면 모두 잘 될 것입니다.
0: 장군은 이 말을 하고 탁자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시장은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궁전과 경계 초소에 있는 모든 장군들과 맨소울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신앙 장군이 궁정에서 돌아왔고 기니 전할 말이 있다고 했다. 모두 신앙 장군이 있는 곳으로 모여 장군에게 인사를 하고 궁정에 잘 다녀왔는지 어떤 소식이 있는지 물었다. 장군은 인사를 한 후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다. 첫 번째 편지는 임마누엘 왕자가 명철 시장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편지에는 시장이 자신의 직분을 충직하게 감당하고 맨소울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을 지금까지 잘 지켜보아노라고 적혀 있었다. 또 왕자를 위한 시장의 담대함과 디아볼루스와의 전쟁에서 그가 왕자의 높은 뜻을 충실히 실행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편지 말미에 왕자는 시장이 곧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편지는 고결한 자유의지경에게 도착한 편지였다. 디아볼루스가 임마누엘 왕자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 자유의지경이 왕자의 영예를 위해 얼마나 용맹하게 맞섰는지 왕자가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0: 맨솔 사람들을 철저히 살피고 맨솔에 숨어있는 디아블로스 잔당의 목줄을 팽팽히 조여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왕자는 자유의지경이 직접 반역자들의 우두머리를 쳐다내 적의 기세를 꺾고 맨솔 온 성에 선한 본을 보여주었다며 치하했다. 자유의지경 역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 번째 편지의 수신자는 보조설교자 양심씨였다. 왕자는 양심씨가 자신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직임을 잘 감당했다며 기쁨을 표했다. 양심씨가 맨솔의 법에 따라 어떻게 맨솔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경고했는지 왕자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맨솔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양심씨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왕자도 들어 알고 있다고 했다. 왕자는 양심씨의 상급도 곧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번째 편지는 경외씨를 향한 편지였다. 임마누엘 왕자는 육적 안일씨가 선의 왜곡과 부패를 선동한 장본인임을 복된 맨소울에서 경외씨가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맨솔의 처참한 상태를 슬퍼하며 흘린 경외씨의 눈물과 애통을 왕자는 기억하고 있었다. 경건한 사람 경외씨가 폭군 디아블루스의 모든 위협과 시도를 저지하고 궁전문을 굳게 지켰다는 점 역시 치하했다. 왕자가 받을 만한 방식으로 청원서를 준비하도록 독려한 사람도 경외씨였다. 그도 곧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왕자는 밝혔다. 마지막 편지는 맨소울 온 성에 보내는 편지였다. 그동안 맨소울에서 보낸 청원서를 왕자는 다 알고 있었다. 왕자는 때가 이르면 수고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맨소울의 마음과 생각이 마침내 왕자와 그의 길에 고정되었다며 기뻐했다. 디아블루스가 맨솔 성내까지 들어왔지만 아첨과 고난에도 맨솔이 굴하지 않고 그의 잔인무도한 계획에 따르지 않았음을 칭찬했다. 편지를 마무리하며 왕자는 맨솔이 총리 대신에 손에 있으며 신앙 장군의 지휘 아래 있다고 적었다. 두 분의 권위에 순종하시오. 때가 이르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용맹한 신앙 장군은 이 편지를 전한 후 총리 대신에 거처로 가서 대화를 나누었다. 앞으로 맨소울이 어떻게 될지 두 사람은 주민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았다. 뿐만 아니라 총리 대신은 신앙 장군을 매우 사랑했다. 얼마간 대화를 나눈 후 장군은 휴식을 취하러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다. 얼마 후 총리 대신이 사람을 보내 장군을 청했다. 총리 대신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신앙 장군이 물었다. 총리 대신이 장군을 집안으로 맞이한 후 말했다.
1: 장군을 맨솔의 전 병력을 총괄하는 왕자님의 부사령관으로 임명하오. 오늘부터 맨솔의 모든 사람이 장군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것이오. 왕자님과 맨솔을 위해 디아블루스의 군대와 세력에 대항해 전쟁을 이끄시오. 다른 장군들도 장군의 지휘를 따르게 될 것이오.
0: 맨솔 사람들은 신앙 장군이 궁정과 총리 대신에게 얼마나 신임과 인정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다. 임마누엘 왕자에게서 신앙 장군만큼 좋은 소식을 가져온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 동안 장군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을 후회했다. 그래서 늦게나마 보조 설교자를 총리 대신에게 보내 모든 것을 신앙 장군의 다스림과 보호와 지휘 아래 두어달라고 청했다. 총리 대신은 신앙 장군을 디아블루스와의 전쟁에서 왕의 군대를 통솔하는 수장이자 맨솔의 수호자로 세우겠다고 답했다. 양심 씨는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감사를 드리고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아직도 적의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은밀히 처리했다. 궁전 문 앞에서 시장과 담대한 경외 씨와 대치한 디아볼루스는 폭주하며 맨솔의 보복

0: 하기 위해 전쟁 회의를 소집했다. 구덩이의 모든 군주들과 불신앙경 그리고 모든 장군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그날 회의의 안건은 어떻게 궁전을 점령하느냐였다. 그들은 적이 궁전을 장악하고 있는 한 맨솔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고는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전쟁회의의 의장인 아폴론이 일어났다.
1: 형제들이여, 그대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겠소. 첫 번째 제안은 맨솔에서 완전히 철수해 들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요. 궁전이 여전히 적의 손아귀에 있으니 우리가 맨솔에 머문다 해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소. 또 궁전 내부에 용맹한 장군들이 여럿 있고 경외라는 담대한 자가 문을 지키고 있으니 지금은 승산이 없소. 우리가 병력을 철수해 들판으로 가면 맨솔은 긴장을 풀고 경계를 늦출 것이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왕자를 무시하게 될 테고 우리가 입히는 타격보다 더큰 타격을 입게 될 거요. 이 계획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을 떠나면 장군들이 우리를 추격해 올 것이 아니겠소? 지난번 들판에서 싸웠을 때 그들이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그대들도 잘 알 것이오. 게다가 장군들을 들판으로 유인한 후 매복해 있다가 기습 공격할 수도 있어. 장군들이 모두 빠져나온 후 궁전을 급습하고 차지합시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배가 어느 한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몸으로 살아낸 그 시간이 이미 예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드려졌기를 바라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모리스 챕만의 Jesus, Your Name 들으셨습니다. 보통 예배라고 하면 뭐 예전에는 주일 그 시간을 떠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은 또 찬양을 하는 시간을 예배라고 하는데 정작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 한 시간이 아니라 다 나머지 엿새 드러나는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인지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태도, 손해봤을 때 나오는 말 아니면 피곤할 때 가족을 대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뭐 태도라든가 얼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 예배의 실제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지 않나 그러면서 오늘 하루는 어떤 예배였는지 뭐 돌아보게 되는 그런 밤이기도 하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아이자야 61의 삶의 예배,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윌러브의 예수 안에 우리 전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CC 와이넌스의 Blessed Assurance, 그리고 Maverick City Music과 Naomi Rain, 그리고 Joe Barnes가 함께한 Promises, 그리고 Cody Kranz가 함께한 From Foundation까지 전해드렸습니다. 9554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왠지 예전에 알던 아저씨 매트가 생각나네요. 다음 주에 외국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친구 아내가 주님 안에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제가 가족 없이 한국에 있다 보니 조언을 받으러 가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가족입니다. 감사하고 저도 주님 안에서 삶을 잘 살고 싶어요. 라고. 가족이 없이 한국에 있다. 해외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인가 보네요. 사실 이 해외에서의 생활이 예전 저는 이제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아, 해외에 살면 참 좋지. 근데 나이가 들면서 또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외롭더라고요.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만났던 저는 이제 호주에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가끔 떠올라요. 특별히 뭐 개인의 얘기지만 저랑 영어 공부하겠다고, 저를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성경 공부하면서, 호주 사람은 아니었고 베트남 난민 출신의 형제였는데 이름이 토였어요. 토. 그 형제가 이 글을 읽으니까 저는 생각이 나네요. 토 형제 뭐 하고 있는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빈들의 복을 받기를, 장근희의 당신은 자유, 최유지와 조준모가 함께한 쏟아부은 그 사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Jesus, your presence has been so sweet today. That's really why we gather here every week. Because there has been a fresh oasis of the river of God by your grace that has been poured out. Not one of us wants to stay where we're at, though. We want so much more. We want life-transforming glory.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말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걸 대화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정리한 일곱 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 잠언 18장 13절에 근거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건 대화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근거하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눈높이로 대화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의 사랑을 더해 말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말다툼을 버리지 않는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성숙한 성도는 싸우지 않고도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 가시돋친 말이나 분을 품은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심령을 회복시키고 격려하는 말을 대화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비망과 책망은 그대로 돌아오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다른 어떤 책보다 귀한 지혜가 성경 안에 모두 있습니다. 말씀이 가르치시는 지혜로운 대화법을 배워서요. 오늘도 잘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지혜로운 말이 윤활유가 되어서 관계가 더욱 융택해지고 아름다움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러빔의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일곱 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이거요.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가 가장 그 가슴에 와닿았어요.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비난과 책망을 들었을 때 왜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비난과 책망은 그대로 돌아오는 메아리일 뿐이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로운 말이 서로의 관계를 더 윤택하게 하는 윤활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말이 소금과 같은지, 나의 말이 아름다운지, 또 나의 말이 지혜로운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비추어 나의 말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 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7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려보면서 이 찬양 제 마음의 진심을 담아 여러분에게 띄워드립니다.

아멘. 희주일의 그대를 사랑하기를.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결국 사랑의 그 결정체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일곱 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세요. 뜨끔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을 나누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 말로 인해서 얻는 것도 있고요. 잃는 것도 있습니다. 말을 얼마나 은혜롭게 또 부드럽게 지혜롭게 잘해야 될지, 정말 이 입의 파수꾼을 좀 붙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 첫 번째가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 두 번째, 상대가 알아들 수 있도록 말한다.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마지막 일곱 번째,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게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오늘은 더 예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응대해야지 다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사랑의 말, 부드러운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관계가 더 융택해지고요. 아름다워지고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방송을 듣는 별그대 여러분이시겠죠.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금과 같이 고르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

0: 통해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먹을 수 없이 쓴 물로 인해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10km,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거대한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만약 이전의 원망과 불평을 참고 3시간만 더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베푸심과 돌보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이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인 그 오아시스를 아주 큰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텐데 말이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피아울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마다 더 깊은 감사로 삶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줄라이 프로젝트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지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음범수의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엘의 내 주를 가까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쿠스틱 찬송가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로렌 다이글의 You Say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미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연희엘의 비워주소서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범키의 공감하시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펜타토닉스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마커스 월십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목자는 자신들이 보호하는 양들을 잘 인도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로도 또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푸른 초장으로 잘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잘 인도를 하죠. 그런데 달콤한 것을 쫓다가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목자는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북한의 지도자를 볼 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녘에 2,500만이 넘는 우리의 동포들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헛된 곳으로 또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고 있구나.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만을 잘 따르며 저 북녘에 있는 영혼들도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계세요. 앞서 가시는 주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전해드렸는데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느끼고 또 감사한데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을까 의심이 먼저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진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도 주시고 또 골짜기를 굽이굽이 언덕을 넘고 건너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오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럴 때에야 넓고 푸른 초장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남북한 모든 방송하는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주님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극동방송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와 대한민국의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남북한 전역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간증과 다양한 정보들, 또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사연들 보내주세요. 또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한 주의 기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복음 통일을 앞당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북한 인민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시고 지금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목회자로 헌신하고 계신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는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마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을 제외하면 북한만큼 가난한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굶주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북한은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게 되었을까요? 산들은 벌거숭이가 되고 있고 사람들은 내일을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겨울에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아서 추운 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이 북한에 주어졌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북한 땅을 10년 동안 다니면서 북한 고아원들을 돌보고 먹였던 한 목사님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먹지 못해서 뼈가 앙상한 아이들의 모습들도 많이 봤고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누워만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키가 자라지 않아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1m 50도 안 되는 그런 많은 아이들의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참해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런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 사는 이유가 미국이 제재를 해서, 또 미국이 많은 국가들을 통해서 북한을 못 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특별히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주민들을 세뇌하고 또 그렇게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한 땅이 어렵게 그렇게 못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통치자들 때문입니다. 제도가 잘못됐고 경제가 잘못됐고 모든 국가 경제 시스템을 잘못된 어리석은 자들이 북한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북한을 좀 진단하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려움이 생길 거고요. 질병이 있을 거고, 흉년이 일어날 거고, 대적에게 패하게 될 거고, 땅이 황폐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본적으로 북한 땅이 황폐하게 되고 농사를 지어도 소출을 거둘 수 없는, 질병과 흉년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북한 땅이 못 사는 거,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미국의 제재 때문에도 있을 거고, 북한 통치자들의 잘못된 통치 방식, 또 국가의 경제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커다란 제약을 집단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로 얘기하면 북한 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땅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거나

0: 게할 때에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메마르거나 전염병이 유행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그 수준을 넘어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북한 땅에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일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세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이 아르석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듯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북한의 핵무기가 57개가 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과 2019년의 북미 회담 때와는 북한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북한이 경제적, 군사안보적 지원도 많이 받았고 중국과도 다시 우호적인 관계를 다지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오히려 북한이 우위에 있다고까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오는 11월에 있을 중국 APEC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가질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바로보기에서는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려주시죠.
2: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했는데요.
0: 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현지 시각 북한 핵무기 57개의 보유를 언급하면서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0: 자, 이 소식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 아닙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질문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요.
0: 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19일 백악관에서 올해 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0: 예.
2: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0: 예.
2: 또 그는 같은 날 오후에도 김정은과의 대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 하는 질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회피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0: 네. 그런데 북한 핵무기 숫자를 57개라고 언급한 이날 발언,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인정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네.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2: 북한 핵무기 숫자를 57개로 딱 찍어서 언급한 이날 발언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라고 해석되고 있어서
0: 네.
2: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0: 네. 저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지시를 했다고 하죠?
2: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기습적으로 한미연합군

0: 군사훈련 축소 지시를 공개한 이후에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재개를 바란다는 신호를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
1: 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0: 입장을 바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0: 보통 두 가지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첫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의제로 한 협상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김 위원장 입장을 의식화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0: 또 하나는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지도가 30%대까지 떨어진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거든요. 뭔가를
1: 네.
0: 내놔야 되는 입장에서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 반응들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0: 네, 북한에서는 아주 미묘한 첫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1: 예.
0: 19일 밤 김여정 담화에서 보도된 건데요. 한미연합연습축소에 대해 평가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전혀 흥미를 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 두 지도자 김정은 트럼프의 관계는 여전히 훌륭하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의 연합훈련 축소만으로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지만 트럼프가 추가로 양보 조치를 내놓으면 다음에 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11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0: 예, 11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사실 불투명하지만 그때로 예상하는 이유는 11월에 중국 선전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1: 예.
0: 중국에서는 김정은을 11월 에이펙 회담에 초청해서 북미 회담에 성사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있고요.
1: 예.
0: 또 미국 쪽에서는 에이펙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이나 원산을 직접 방문해서 파격 행보를 보이는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
0: 중국에서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의도로 보이고요. 평양이나 원산에 가려는 것은 트럼프의 의도로 보입니다.
1: 네.
0: 그런데 김정은의 생각은 무엇인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1: 네. 오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0: 예,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 꾸준히 언급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성사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1: 예.
0: 작년 가을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원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결국은 성사되지 않았죠. 올해 11월에도 성사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비핵화 없는 북미 수교를 원하는데 이 점에 대해 입장 정리가 덜 돼 있고 어느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을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간 끌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에서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고 뭐 러워 전쟁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간 평가가 다가오기 때문에 북한은 이 상황을 10분 활용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양보할 것이냐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치고 들어올 것이냐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 끌기가 이루어질 거고 어려움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1: 네.
0: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북미회담 때보다 몸값이 높아졌습니다.
1: 네.
0: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협상 여지가 있었고요.
1: 네.
0: 대북 제재 해제를 해준다면 거래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노이 노딜이 있은 이후에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급속하게 이루었고 핵무기 핵생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1: 예.
0: 그리고 2022년 노후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2024년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주약이 맺어진 다음에 대규모 파병과 또 러시아로부터의 경제, 군사, 안보 지원을 확보한 가운데 있습니다.
1: 예.
0: 그렇다 보면 북한의 입장이 전보다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를 지렛대로 삼아서 올해 6월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했습니다.
1: 예.
0: 또 북중 관계도 전면적으로 개선됐죠. 그러다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버거운 상대로 체급이 올라있다라고
1: 네.
0: 할 수 있습니다.
1: 북한이 절실하지 않은 거죠.
0: 북한이 절실하지도 않고 카드가 더 많은 것입니다.
1: 그렇죠. 네.
0: 예. 그만큼 미국에서는 설득하기 어려워지고
1: 예.
0: 더 많이 내놓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네 번째로 북한은 적게 내놓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내놓을 최대치를 영변 핵시설 폐쇄 정도로 보고 있고요.
1: 예.
0: 또 미국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한미 군사훈련 영구 중단, 또 대북 제재의 상당 부분 또는 전면 해제, 또 핵 보유국을 공개로 인정해 줄 것,
1: 네.
0: 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아주 파격적인 양보를 받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이것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혹자는

0: 트럼프 대통령이 도발적 성격이 북한과의 대화 성사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하는데요. 한편 대화 가운데서 남한 패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1994년 제네바 회담 이후에 경수로 할 때도 사실 협상은 북미 간에 했지만 사업 추진은 남한이 상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에서도 남한 패싱이 형식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실무 단계에서는 패싱하는 일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섣부르게 결론내기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야 될 텐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가을 경주 APEC에 이어 올해 11월 중국 선전 APEC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려 한다고 합니다. 성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국제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민족 내부의 역량이 축적되고 성숙되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새 역사가 열리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또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한 바로 보기 함께 해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한복이 중국의 전통의상인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확산하면서 역사, 문화, 왜곡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동의 군사강국인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시리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놓고 연일 충돌하면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 대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의 연방법원이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K-POP과 K-뷰티 등 K-문화의 인기에 고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해외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을 덮치면서 알프스의 영구 동토가 녹아내려 전례 없는 규모의 낙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평양 시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은 물론 화장품과 개인 소지품까지 집중적으로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북한의 해수욕장이 단순한 피서 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방정부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도 청진과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한복이 중국 전통 의상인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확산하면서 역사 문화 왜곡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틱톡에 한복의 기원을 한푸와 연결하는 영상이 다수 게재돼 있다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서 교수는 한복이 고구려 벽화에도 등장하고 상의와 하의가 구분된 형태로 중국의 한푸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지난 수년 동안 한복이 한푸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의 백과사전이 한복을 조선족 복식으로 소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서 교수는 한류 확산으로 한복과 갓 등 한국 전통 문화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이 같은 문화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왜곡을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복을 비롯한 전통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세계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동의 군사강국인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시리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놓고 연일 충돌하면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 대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8일 튀르키예 국경과 가까운 시리아의 아부 알주르 공군기지를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공군기지에 튀르키예 병력 배치를 허용해 기존의 현상 유지 원칙을 깨뜨렸다며 튀르키예의 군사력 증강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튀르키예는 해당 기지에 자국군이 배치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팽창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한 군사 지원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튀르키예 군이 자국 국경 방향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국의 갈등은 2024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의 새로운 질서를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튀르키예는 친 튀르키예 성향의 안정적인 시리아 중앙정부를 세워 쿠르드계 무장세력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안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골란 고원 인근에 강력한 시리아 군이 재건되거나 튀르키예 군이 남하하는 것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도 양국 갈등이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시리아 주도권 경쟁이 앞으로 중동 정세를 흔들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K-POP과 K-뷰티 등 K-컬처의 인기에 고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해외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온라인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 20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는데요. 지난 1분기 처음으로 분기 판매액 1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분기에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K-뷰티와 K-팝 관련 상품의 인기가 두드러졌는데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팔린 한국 제품 가운데 화장품과 향수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K-팝 포토카드를 꾸미는 스티커 등 관련 상품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른바 할머니 조끼로 불리는 누비 조끼와 이태리 타월, 때 비누 등 한국의 일상 문화를 보여주는 제품도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국내 판매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베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규 판매자는 2년 전보다 2배로 증가했고 G마켓 글로벌 판매자도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2분기 11,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높은 원달러 환율도 역직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한국 제품을 이전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외 판매와 통관, 배송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이나 직장인들도 부업 형태로 해외 판매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75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의 복지 혜택을 이용해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자립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한 것은 신청자에 대한 개별 심사를 요구하는 현행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정책을 근거로 지금까지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밝혀 기존 신청권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미국의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대상에는 소말리아와 아이티, 이란뿐 아니라 러시아와 브라질, 콜롬비아, 요르단과 이집트 등도 포함됐는데요. 이에 미국 시민단체들은 기존 이민법 체계를 뒤집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이 비자 발급 제한으로 영향을 받은 전 세계 수십만 가정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으며 백악관과 미 법무부는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을 덮치면서 알프스의 영구 동토가 녹아내려 전례 없는 규모의 낙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알프스 몽블랑에서 발생한 낙석은 약 450건으로 종전 최다였던 2022년 300건을 이미 크게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알프스의 기온이 30도에서 35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암벽을 붙잡아주던 영구 동토의 얼음이 녹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영구 동토의 얼음이 암석을 붙잡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기온 상승으로 얼음이 녹으면서 암벽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대규모 낙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여름 축적된 열기가 겨울까지 지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올 가을에도 대형 낙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인명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몽블랑에서 낙석으로 체코 등산객 2명이 숨졌고 이달에도 남성 1명이 같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안전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몽블랑 등반에 이용되는 주요 산장 2곳을 폐쇄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는 폭염에 따른 피해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말 이후 폭염으로 유럽에서 1만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폭염과 산불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네덜란드 은행은 올해 폭염과 산불로 인한 유럽의 경제적 피해가 1,8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9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평양 시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은 물론 화장품과 개인 소지품까지 집중적으로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평양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북한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은 지난 8일 평양 건축대학과 평양 외국어대학 등 주요 대학에 이달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집중 검열을 실시한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방학 중인 학생

대까지 소집해 검열 내용과 주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검열에서는 학생들의 복장과 머리 모양뿐 아니라 화장품 사용 여부와 안경테 형태, 가방 속 소지품까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도 불시에 검사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에서 볼수 있는 화장법이나 패션을 따라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학생들의 선크림과 향수 사용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청년동맹은 남학생이 피부 관리를 위해 선크림을 바르거나 진한 향수를 사용하는 것을 이른바 자본주의 날라리 풍에 물든 비사회주의적 현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평양시내 일부 대학에는 청년동맹 규찰대가 배치돼 학생들의 옷차림과 소지품 등을 수시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무엇이 비사회주의 행위로 지적될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도 청진과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편도 요금이 일반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에 육박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자유아시아 방송은 함경북도 소식통 등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최근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 인민반 회의에서 일반 주민도 청진과 평양 간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 전달됐습니다. 편도 운임은 미화 100달러, 북한 돈으로 약 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생산직 노동자의 월급이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항공권 한 장을 구입하는데 약 17년에서 21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청진에서 평양까지 버스로 약 이틀, 열차로는 전력난 때문에 5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항공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높지만 실제 이용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항공료를 북한 돈이나 중국 위안화가 아닌 미국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국이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흡수하기 위해 항공편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통행증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복잡한 승인 절차와 비용까지 감안하면 일반 주민은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도 이용하기 쉽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알아봅니다.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6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은 수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인천과 이천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고요. 이 밖의 지역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 서울 25도, 수원과 이천 24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이천 31도, 수원 30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영서도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영월과 대관령은 오후부터, 이외 지역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철원과 춘천 23도, 영월 22도, 낮 최고기온은 영월 30도, 춘천 29도, 철원 27도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전라도와 경상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거나 맑다가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광주와 여수, 대구 24도, 포항 23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포항 36도, 광주와 대구 35도, 여수 30도.

0: 33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와 삭주, 구성에서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24도, 안주와 신계 23도, 강계 20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27도, 안주와 강계 26도, 신계 2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날씨가 흐려지겠는데요. 고성과 평강, 청진에서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고성과 평강 23도, 청진 22도, 낮 최고기온은 청진이 26도, 고성과 평강 2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에서는 대체로 종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로 이겠고요. 서해 북부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이상 26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함께하심의 그 따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은혜의 사연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문자로 남겨주시면 주후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ㅇ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던 공공연히 공개하던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 85살의 나이에 돌연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뒤 세례까지 받았죠.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80년을 살았음에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에서의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동안 살면서 바라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타적인 행동에 큰 감명을 받은 것이 이유였죠. 한 나라의 총리까지 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던 이 정치인은 한평생을 고민해도 결국 인간의 존재 근원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손이 되어 어려운 일을 도왔던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 철저한 무신론자의 마음을 녹이고 복음을 전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바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경건한 오늘 하루, 구별된 오늘 하루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하루임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녹여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 문을 열어볼까요?

시편 12절의 말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이기적인 내 자신, 자아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을 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을 구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시편 33편 1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갑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신으로 삼은 민족과 여호와께서 자신의 물림가산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되도다. 아멘.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내가 믿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태양, 공기, 물,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서도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산도 옮길 만하다고 했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성경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깨알만한 글씨로 다섯 페이지나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새삼스럽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사탄이 후두리는 무기 중에서 가장 흉악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반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마귀, 사탄밖에 없어요. 또 두 번째로 모방. 이 사탄은 하나님을 얼마나 모방을 잘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흉내내는 자가 사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기는 무고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라고 그래서 누가? 사탄이. 일본에 무고죄를 지고 들어가는 사람이나 한국의 무고죄 숫자를 보면은 일본이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갖다 고발하죠. 죄가 있다면은 고발하고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돼요. 무고죄. 사탄, 마귀가 무고죄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영향력. 참 하나님 다음으로 힘센 작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9장 18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이건 사탄의 종이지요.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해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9장 20절에 마가복음 이에 데려오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우리들은 사탄의 영향력을 경시하는 적이 있죠. 과소평가를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탄에 대하실 때에 온 능력을 다 동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0: 하기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찬양에 이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그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정착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은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 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남한정착 3개월 차 우리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0: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다시 한번 자리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제가 계속 3개월 차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00일도 안 되셨어요?
1: 예.
0: 네, 이곳에서 바라본, 다시금 바라본 자매님의 고향 땅, 북한 땅은 또 새롭게 보일 것 같아요.
1: 예, 맞습니다. 아, 제가 북한을 떠나올 때는 그것에 다시 가리라거나 그 마음을 그것에 둔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땅이었죠.
0: 네.
1: 그런데 이제 중국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이곳까지 오면서 정말 그 땅이 하나님 예비하시는 땅이라는 걸 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우리 북한 땅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우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그 백성들의 그 이제 순교자들이나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탈북민들 우리 북향민들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언젠가는 다시 열어주실 줄 믿고 또 그 땅에 그 수많은 그 동상들과 우상들이 무너지고 아멘. 정말 그것마다에 그 김일성 연구실이나 그런 것마다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0: 아멘.
1: 복음이 정말 그 땅을 널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어리라 믿습니다.
0: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1: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 저 북한 땅에 그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악이 있잖아요.
0: 네.
1: 그것들을 우리 이 남한 땅에서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상들의 회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깨달은 자로서 먼저 깨달은 자로서 그 땅의 우상들의 죄와 정말 우리들의 악함을 악함의 죄들을 우리들이 회개하고 그 땅 가운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그 북한 땅이 열어졌을 때 우리가 좀 그 복음으로 잘 준비돼서 주님이 그 준비하신 그날에 때와 시간에 하늘 문을 여셨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땅에 가서 정말 3만 4천 명의 그 복음의 용사들이 군사들로 들어가서 에스더와 같은 군사들로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0: 아멘. 그럼 그 분단의 장벽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질 때
1: 예.
0: 남과 북의 왕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유로우실 때 우리 선생님께서는 가장 먼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1: 우리 하나님의 그 뜻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0: 아멘.
1: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북한 땅에 내 고향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그분들에 전하고 싶은 게 저희 소망입니다.
0: 지금 이 시간 분명히 북한 땅에서 또 중국 땅에서 러시아 땅에서 제3국 외국에서 다양한 경로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한 주민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신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분명 있으실 테고요.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다가 같은 우리 조선말이네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이 새벽에 남한에서도 방송을 듣고 계시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조금 낯설고 생소하게 느끼는 고향분들에게 혹시 그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 그 소망을 담아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있으시다면
1: 예.
0: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1: 복음이라는 자체가 우리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기쁜 소식이고 정말 이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정말 그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 이 큰 기쁨 이 큰 기쁨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0: 아멘.

0: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요. 우리 자매님께서는 지금 나눠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에게도 해주셨고,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아시게 된지 그래도 꽤 되신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을 처음 아셨어요?
1: 예, 저는 그 이제 중국 땅에 삼국에 와서 정말 정말 유리방황했습니다. 예, 여기저기 살지 못 정말 살 길을 찾아서 집에 돈도 보내야 되겠고 정말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방황하면서 갈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제가 죽을 겁에 들어섰는데 정말 이 삼국에 오면은 꽤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0: 네.
1: 정말 죽지 못해 살게 된 그때인데 이제 우리 조선족 목사님 그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겠지만 조선족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았지만 또 이제 이 말씀과 그 찬양 그게 저의
0: 네.
1: 마음에 꽂히면서 처음에는 이 반항감이라는 게 이거 아주 높았거든요.
0: 네.
1: 저희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걸잘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리고 길리고 생명이라는 걸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그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 그런 말씀들이
0: 아멘.
1: 저는 저의 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딱
0: 네.
1: 꽂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0: 네.
1: 한국에 있는 우리 하나로드림교회 송영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새벽 기도로부터 아주 빡세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0: 중국에 있을 때요.
1: 예, 우리 중국에서 사실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아이들의 후원을 해줘서 받는다는 거는 정말 너무도 큰 거거든요. 정말 예,
0: 자녀분들을 위해서.
1: 자녀분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우리가 예, 남편에게 돈 타서 쓰는 것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우리들이 나가서 신분증이 없이 돈을 번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0: 네.
1: 그 상황에서 이제 자녀들을 후원해 주신다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면서 저의 그 더러운 돈으로 우상으로 살던 그런 것들 지금 다 보이기 시작하고 저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막 이렇게 회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은 자신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곁에 있는 분들도 살리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감사함을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0: 정말 갇힌 자를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1: 예.
0: 하나님을 중국에서부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조선족 목사님 그리고 남한의 여러 교회를 통한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어떤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고 어떤 소망을 주셨고 지금은 또 어떤 비전 가운데 나아가고 계실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시간이 다 돼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3개월 차 우리 량강도 갑산이 고향인 양강도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자매님 너무나 귀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고향 땅에 전해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고향 땅이 되기를 오늘도 그리움과 간절함과 그 소망으로 자매님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갑니다. 남과 북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으셨습니까? 아침 저녁 기온은 많이 선선해졌으나 한낮은 아직 불볕입니다. 풍성한 가을 거지를 꿈꾸는 농부들의 마음에 기도를 보태며 오늘도 은혜로 새벽을 엽니다.

지난밤 잠자리에 드실 때 단잠을 자고 가뿐하게 일어날 오늘의 새 아침을 기대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이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이 하루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감사가 뒤따르겠죠. 감사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기대와 감사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갈 것을 결단하며 어서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26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먼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번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사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 척이요 너비는 서른 척이라 구석에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가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거룩이 어디서 결정되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 거룩의 질서를 소유와 공간을 통해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 이 군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4절 여기는 이제 성전 안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처리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물을 잘 삶고 굽고 해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물에 대한 처리, 성물을 이제 처리하는데 공간 두 개로 나눕니다. 먼저는 19절에서 20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요리 공간, 부엌이죠, 부엌.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은 백성을 위한 요리 공간, 부엌에 나오죠. 자,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그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겠지만 17절에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주면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희년이 지나면 군주에게로 돌려보내라 말씀하죠. 자, 먼저 여기서 에스겔에서는 왕이라는 말 대신 군주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군주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프린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프린스 하면은 왕자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왕에게 하시는 말씀,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는 왕이라고 하지 않고 군주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군주냐? 이 왕들은 이미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한계를 드러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왕조는 멸망당했습니다. 왕은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 군주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지도자긴 지도자인데 최고 지도자는 아닌 거죠. 프린스. 위에 더 큰 왕이 있다는 겁니다. 왕자일 뿐이고 더 큰 왕이 있다. 더 큰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는, 새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며 사는 지도자. 이게 이제 군주라는 거죠. 이런 군주에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두 이제 군주하면 힘이 있죠. 힘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군주가 자기에게 땅이 있는데 너무 괜찮은 땅인데 참 마음에 드는 종, 신하가 있습니다. 야, 너에게 내 땅을 하사하겠노라. 얼마나 통 크고 멋져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희년이 지나면 그 땅은 원래 주인인 군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군주가 잠깐 쓸 수 있도록 양도할 수는 있겠지만 희년이 지나면 그거는 너 더 이상 신하에게 속한 게 아니라 다시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땅,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기업. 그래서 이 기업은 내 마음대로 함부로 양도하거나 물리거나 또 경계선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그 땅에 살지만 이거는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아빠랑 같이 가는데 아빠가 가는데 아이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맛있는 솜사탕을 들고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거 내 거야 내놔 하고 탁 때려서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풍조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힘이 좀 생기고 우리가 돈이 좀 생기고 권력이 좀 생기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이거 내 거야 임마 내놔 그리고 탁 뺏어서 딱 때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렇게 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해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잠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요거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왕이라고 너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왕들이 많았습니다. 힘좀 있고 돈좀 있고 권력 좀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이 살다가 어느 포도원에 갔는데 너무 포도원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포도 농사를 잘 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포도원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진 평원, 이스르엘 평원입니다. 그곳에 있는 기가 막힌 땅이었거든요. 이걸 보고 이 아합 왕이 와, 너무 좋겠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죠. 야, 그땅 나한테 넘겨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돈하고 뭐다 줄게.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 그러냐. 이거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못 넘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서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 얘기 듣고 알아눕습니다. 누워서 낑낑대는 거예요. 아우, 저 땅. 아우, 저 땅, 저건 내 건데, 아우. 이러니까 아내가 이세벨, 우상숭배에 아주 퀸카죠. 그게 지나가다가, 여보, 왜 그래요? 아우, 저땅 저거 갖고 싶은데 저놈이 그냥 나봇이 아주 고집을 피워가지고 내놓지를 않네. 걱정 마요, 여보. 내가 뺏어줄게. 그래가지고 가짜 거짓 증인을 불러다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래가지고 4절에 이 아합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하고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밥도 안 먹고 쉽게 말하면 삐진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폐하, 왜 식사를 안 하시고 삐져 계십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10절에 불량자 두 사람을 나봇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거짓말로 두 명의 증인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저 나쁜 놈을 당장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가짜 증인을 세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참 쉽습니다. 거짓말로 모함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자, 이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런 거 보면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왕들이 힘좀 있다, 권력 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함부로 빼앗는, 이웃의 소유를 함부로 탈취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군주, 그래서 하나님 왕이라고 안 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왕은 왕이 아니라 프린스, 군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모든 게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냐, 막 휘두르지 말고 그분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내

소유와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내 힘이 있어도 못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 군주에게는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기도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부엌을 말씀하시죠. 제일 먼저는 제사장을 위한 부엌입니다. 19절에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갔고 그 방 뒤에 한 처소가 있었다. 자, 성전을 보면 들어가는 쪽이 동쪽이고요. 동쪽, 오른쪽이 북쪽입니다. 북쪽. 이 북쪽에 있는 제사장의 거룩한 방. 이거는 성소 가운데 이 성소 바로 오른쪽에 2층 테라스로 된 3층 테라스로 된 이 방이 있는데 요 거룩한 방 뒤쪽 서쪽에 한 처소가 있다. 그러니까 뒤쪽 서쪽으로 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부엌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제사장이 드렸던 20절에 속건제, 속죄제, 희생제물을 굽게 되는데 이 성물을 갖고 20절에 바깥틀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하니 가지 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거룩하면 좋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한 상태로 거룩한 제물을 갖고 바깥에 나가면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거룩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접하면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거룩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그 성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제 이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이 웃사가 성궤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잡으려고 탁 손을 잡다가 거기서 바로 죽죠.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한 성궤를 감이 된 겁니다. 레위기 10장에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불 말고 다른 불을 갖고 드리게 되죠. 그러다가 바로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함부로 준비되지 않은 것에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바깥들로 나가면 조금 전에 성전 그림을 보시면요. 네 구석이 있습니다. 성전 뜰에 이 바깥에 보면은 오른쪽 끝, 왼쪽 끝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서리. 여기가 뭐냐? 백성들을 향한 부엌이 된다는 거죠. 부엌. 이곳에서는 이들을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을 함께 처리하고 굽고 삶으며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제사장 수준에서의 거룩을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이 거룩의 재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룩도 질서를 따라 준비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갖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직장과 또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죠. 어디를 가든 주님이 동행하시지만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의 거룩을 잘 붙들면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소유의 경계, 거룩은 내 소유를 잘 구별해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렇고 예를 들면 예물을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 이거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이거는 주님께 속한 겁니다라고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 네 거가 아니면 네 거가 아니다. 왜 힘과 권모술수를 통해서 뺏으려고 하느냐. 두 번째는 내가

0: 거룩을 지켜나가야 할 삶의 공간에서의 여러 층위에서의 거룩의 공간이 있는데 그 경계를 지키며 그곳에서의 거룩을 잘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유와 공간에 있어서 거룩한 구별과 또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라 할지라도 함부로 백성의 기업을 빼앗을 수 없게 정해두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 아침 묵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산업에서 함부로 쫓아내지도 못하게 막아두셨습니다. 친히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이 말씀은 오랜 포로 생활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도와 위안을 주었으리라 생각하니 저도 함께 큰 위로를 받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며 우리도 오늘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거친 바람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마침내는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가 보장된 백성으로 예비하신 기업을 받아 누릴 것을 믿습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해 두신 법을 우리도 오늘 믿음의 눈과 귀로 받으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말씀으로 달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 26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영국의 존경받는 성직자이며 대표적 복음주의 지도자인 존 스토트는 겸손한 사람이 자신의 장점을 하찮게 생각하듯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권리를 대단치 않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랜트 오스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 마음가짐이라면 온유는 겸손에서 나온 행동이다. 온유한 사람은 중요한 지위를 움켜쥐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많다. 만일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갖는다면 갈등은 사라질 것이며 지체들이 섬김에 있어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잘 협력하고 선을 이룬다면 그곳엔 반드시 온유한 자가 있습니다. 남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들로 인해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온유한 자입니까? 온유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첫 찬양 함께 하지요. 찬송가 502장, 새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의 횡포 앞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경쟁하려 들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동물처럼 거역하고 포악한 성질을 부리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처분만 기다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친구이십니다. 온유한 자의 영향력은 확장되고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온유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다짐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하지요.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342장, 새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분이나 화를 낼 때 지혜로워야 하며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타인이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삭처럼 온유한 자에게 축복을 해주셨고요. 다윗처럼 원수 갚지 않고 참는 자를 높이셨습니다. 온유한 성품은 자신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덕을 끼칩니다. 분을 조절하지 못해 병에 걸린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온유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정 온유한 자가 되어 우리의 영향력을 날마다 넓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나누지요. 찬송가 277장, 새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오늘도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찬송은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은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에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거짓된 자를 미워하십니다. 정직하게 살면 당장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손에게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부정을 저지르기보다는 정직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천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얼굴을 바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직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세상이 밝아집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해라 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정직은 평생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충현교회 알렐루야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국 청나라 말기에 나라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부자였던 호서람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장사의 신, 중국 최후의 상인이라고 불렸던 호서람은 다음과 같은 장사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모든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다만 부정한 방법은 멀리하라. 둘째, 인맥을 사용해 돈을 벌어라. 다만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셋째, 친구의 도움으로 돈을 벌어라. 다만 친구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넷째, 큰 기회가 왔을 때를 놓치지 마라. 그래도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돈을 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선행이 장사보다 더 중요하며 번 만큼 재물을 풀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너무나 멋진 원칙이지만

달라졌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읽고 배운 대로, 그리고 믿음의 고백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말씀을 배우고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행함이 없이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내가 누구에게 가르쳐준 좋은 교훈이 있었다면 나부터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횃불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기사님께서 항상 그 106.9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셔서 운전석에 가서 문의를 드렸죠. 혹시 매번 이 극동방송 트시는 기사님이 맞으시냐고 문의 드렸더니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매번 트시냐고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극동방송을 틀으실 수 있냐고 문의 드렸더니 욕도 많이 먹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다고 그만큼 결단이 있고 믿음이 있으신 거죠.

0: 대중들한테 이게 바로 전파 선교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믿음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거 보고서 제가 좀 부끄러웠었어요, 제 자신이. 기사님, 늘 감사했어요. 차를 타면 늘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나 찬양을 들으면 성안을 얻고 승천하고 내리고 했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욕하는데 하지 말라 안 틀면 될 텐데 운전에 방해될 것 같아서 내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저 같으면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전파 선교사라고 얘기하시면서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쫓아 따라 부르시면서 운전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저게 믿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사님 덕에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전도가 될 것 같아서 많이 깨닫고 느꼈어요. 감사드려요.
1: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해도 듣습니다. 극동방송의 영혼구원 사역을 알고 또 그 가치를 아는 분이라면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그 누가 뭐라 한대도 예수님만을 전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의 가치를 아신다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전파선교사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닥친 문제는 내 힘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풀어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겠습니다. 믿음 없는 생각과 행동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하며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은 감사의 노래이기 전에 눈물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양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힘든 상황 한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죠. 기도하지 못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도 찬양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는 나의 산소망이라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생각, 시간, 상황까지 모두 은혜로 덮어주시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형식이 아니라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거만한 말로 상처 주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하나를 안고 마주치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소중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일을 우리가 함부로 포기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죄일 겁니다. 우리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주님 손 꼭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12장 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숨은 우상들을 온전히 파멸하고 약속하신 복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택하려면 첫째, 내 안의 세상 가치관과 은밀한 우상을 철저히 깨뜨려야 합니다. 26절에서 모세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해요. 선포는 모세가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그도에서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하지요. 그런데 12장 1절에 이 약속의 땅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해요.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그러니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라고 해요. 내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끝이 아니죠. 그 응답받은 자리, 곧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이 바로 가장 위험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붓고 나니 대학가의 술집과 카페, 쇼핑몰이 즐비하고 미팅신, 다이어트신, 미남미녀 숭배가 나를 유혹하거든요. 좋은 곳에 취직하면 어떤가요? 골프신, 접대신, 돈과 성공의 신이 언제든 내 손을 잡으려고 달려들지요. 그 우상들에 절하며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곧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합니다. 거룩은 타협하지 않는 과감한 결단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차마 끊어내지 못한 은밀한 죄, 돈과 학벌과 명품을 향한 집착, 내 자식을 남보다 뛰어나게 키우려는 욕망의 신상들을 사정없이 찍어내고 불살라야 해요. 아까워하면서가 아니라 마땅히 역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3천 명이나 죽었다고 놀랄 게 아니에요. 다 죽어 마땅한데 조금밖에 안 죽었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기껏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도 정작 천국에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함이 뼈저리게 느껴져야 아낌없이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할 복과 순종의 길은 무엇입니까? 헐고 부수어야 할 푸른 나무 아래의 우상은 무엇이죠? 버리기가 아까워 은밀히 감춰둔 죄는 없나요?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택하려면 둘째, 자기 소견대로가 아닌 주님이 택하신 방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4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고 해요. 이방 민족들은 자기가 편한 곳, 즉 보기 좋은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 어디서든 자기 맘대로 우상에게 제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내 기분이나 편의주의가 통하지 않아요.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택하신 십자가 복음의 길로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택하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기복과 신비주의를 따라 내 병 고쳐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떼쓰는 예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병 고침을 위해 재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요. 그런데 영혼 구원이나 거룩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행복만을 위해 구한다면 그것이 곧 기복입니다. 참된 예배는 6절에 나오는 번제와 희생제물, 11조 서원제, 낙헌제처럼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회개와 헌신으로 내 고집이 부서질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내 죄를 뿌리 뽑고 온전히 파멸하면 7절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 하게 되지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 성도가 모여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편의와 기복적인 마음으로 이방신을 대하듯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나요?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 헌신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까?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게임을 우상으로 섬긴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큐티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엄마는 큐티와 공부를 다 끝내야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빨리 게임을 하려고 억지로 큐티와 공부를 하고 정해진 게임 시간도 어겼어요. 결국 게임이 우상이 되어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혼난 뒤 게임은 금요일 저녁에만 하기로 했지요. 3절 말씀에서 모세는 아세라 우상을 불태우고 다른 우상들을 찍어버리라고 해요. 게임을 우상 삼은 것을 회개하며 큐티와 공부를 먼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게임은 약속한 시간에만 할래요. 저의 적용은 게임을 하자고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면 금요일에만 할 수 있다고 말할게요. 입니다. 예배에 방해가 될 만큼 게임 생각으로 가득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9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

0: 디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의 우상은 스마트폰 게임이에요. 주말에만 게임을 할수 있다 보니 예배 시간에도 빨리 게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멍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3절에서 우상을 불태우고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게임을 아예 안 하는 건 아직 자신이 없지만 예배 시간을 방해하는 게임 생각을 깨뜨리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 볼게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래요. 저의 적용은 예배 시간에 신나게 뛰며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할게요, 입니다. 두 어린이가 게임이 우상이라고 똑같이 말하네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게임과 스마트폰이 큰 우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성공하고 평안해 보여도 하나님의 질서가 없다면 그것은 저주의 길입니다. 내 속에 똬리를 튼 교만과 이기심, 세상의 이름들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며 사정없이 헐고 깨뜨려야 해요. 내 편의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이방 제사를 멈추고 피 흘림이 있는 진정한 번제와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가족이 여호와 앞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욕심을 따라 저주의 길을 기웃거리는 저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곁눈질하며 세상의 푸른 나무 아래를 찾아 쾌락과 돈과 자식 성공의 우상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의 완악함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끄집어내어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얄팍한 기복 신앙으로 주님을 내 편의에 따라 섬기려 한 이방 제사의 모습도 다 내버리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곳,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림이 있는 회개의 제단을 쌓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복된 가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디어와 스마트폰, 게임의 유혹으로부터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큐티를 먼저 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선함으로 복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국에

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하트 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 이 사도행전 11장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역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중심이 이동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중심이 이동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디옥 교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없는 어떤 강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함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에는 고난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는 유연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은 유대인들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구부로 지중해의 키프로스 섬을 말합니다. 구레네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박해를 당해서, 핍박을 당해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업을 지키지 못하고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모든 소망을 잃고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런 노래 부르면서 주저앉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주어진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안디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절부터 2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사람들은 고난당한 사람들입니다. 핍박당한 사람들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을 안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유연성을 가진 성도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앞으로 세우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목하셨고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이 교회로 옮겨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은 유명한 소설입니다. 1863년부터 1869년까지 7년 동안 계속해서 발표가 된 소설이죠. 여러분, 이 소설의 배경은 1805년부터 1820년까지 나폴레옹이 일으킨 전쟁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했던 전쟁, 이 전쟁이 중심 사건입니다. 이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뭐 안드레아라든지 또 피에르라든지 여주인공 나타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들 외에도 500명이 넘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내용도 1부부터 4부까지 총 3000페이지가 넘는 그야말로 대하소설 중에 대하소설이 전쟁과 평화입니다. 근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톨스토이의 역사관이 여기 보입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관이 보이고요. 사람이 무엇?

무엇인가 인간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소설은 평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과 평화가 계속 교차가 됩니다. 그러면서 긴장과 평화 반복이 되고 불안과 안정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교차되고 반복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 경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분명히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입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 특별히 귀족 사회의 그 사악하고 위선적인 그 인간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주인공들은 전쟁 때보다도 평화의 시기에 더 많이 좌절하고 더 많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비규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사합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연민이 있습니다. 그 속에 화해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회복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인생이 뭐냐는 거죠. 전쟁 안에 평화가 있고 평화 속에 전쟁이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행이 끝나야 행복이 시작이 된다. 문제가 해결이 돼야 형통이 시작이 된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습니까? 불행과 행복은 같이 옵니다. 어려움과 형통이 같이 와요. 고난과 은혜가 한자리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 보세요.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이 거기 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각처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시대의 천재가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180도 변화가 되어져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모든 것이 고장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다 망가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확산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대할 때 눈에 보이는 조건만 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겉모습은 환난입니다. 껍데기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그게 환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과거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억입니다. 현재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미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늘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강점이 있었느냐? 하나님 사역의 디딤돌이 되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기회를 주셨어요. 욥바로 베드로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가이사라로 베드로 보내서 고넬료의 집에 말씀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설명 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쉽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유대인 이 세계관, 이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할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오랜 전통, 이거 내려놓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그들은 항상 미온적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불덩어리를 주신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통해서 먼저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미온적이었어요. 하나님 역사의 중심을 옮기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박해 때문에 흩어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누가 세웠는지 확실하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뭐 하다가 교회가 됐느냐? 다른 유대인들은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만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같이 안디옥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복음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디옥 땅에 작은 불씨 하나 던져놨는데 그 불씨가 불덩어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 이게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도운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왔던 바나바였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일원이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조사위원으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여기 착함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아가도스. 근데 이 아가도스는 뒤에 있는 단어를 받는 단어입니다.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이걸 받는 단어예요. 바나바의 착함의 근거가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가도스,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구습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반대한 건 아니지만 항상 미온적이었고 수동적이었습니다. 이게 이 교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열두 정탐꾼 중에 착한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착한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가나안 땅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2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강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착한 사람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시찰하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23절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변화되어져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바나바는 무엇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에 기쁨으로 동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착한 사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사건으로 여기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셨고, 주님은 이 교회에 더 큰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디딤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매력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은 무슨 테레비에 나오는 샴푸, 린스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매력은 있습니다만 머리는 감고 교회 와야 됩니다. 근데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외모도 매력적이면 좋지만 이 바나바 같은 성도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런 매력적인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딱 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세상의 장벽을 넘어서려는 도전적인 자세가 있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넘어선 장벽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장벽을 넘어선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다소로 가죠.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거기 칩거하고 있던 사울을 데려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동역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섞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살아야 되는데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안디옥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게 됐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 때문이었어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교회에 박해가 시작됐어요.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뒤에서 사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자기들을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도록 쫓아낸 거예요. 자기 가족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오겠다는 겁니까? 바로 그 철천지 원수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거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보면 이방인 선교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사실은 사울인 것이 맞습니다. 그가 나고 자란 길리기아 다소는 알렉산드리아, 아테네와 함께 당시 헬라 문화의 3대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자란 사울은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헬라 문화가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성에서는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학을 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전통, 이 율법, 가장 깊은 식견을 가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늦게 개종한 경력자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이만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람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원수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원수를 용납합니다. 이 원수를 받아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울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울을 품게 됩니다.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의 원수죠. 그 사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을 때 안디옥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믿는 사람들이 만든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준 이름이었어요. 저 사람들 안디옥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들 다르다. 다른 유대인들은 우리 헬라인들에게는 복음을 주지 않았다. 근데 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우리 헬라인들을 자기들과 똑같이 대하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었다. 그리고 세상에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이렇게 쫓아낸 원수를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지도자를 삼았단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을 부르는 이름이 뭐였느냐?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 많이 안 나와요. 세 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고 또 한 번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 총독부의 구금이 돼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 28절 보시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입에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왕이나 죄수 같은, 세상적으로는 신분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어떻게 왕과 죄수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같이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번 더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고난을 뛰어넘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 본문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벽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갈등의 벽을 뛰어넘었고 신분의 벽을 뛰어넘었고 환경의 벽, 고난의 벽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로 넘었던 벽이 뭐냐면 환경의 벽이었어요. 그들은 환경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행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속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핍박받아서 안디옥까지 쫓겨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는 사람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불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장벽, 환경의 장벽 뛰어넘어버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상식의 장벽을 뛰어넘은 교회였어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그 지교회 아닙니까? 모교회가 큰 교회고 지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모교회가 지교회를 돕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을 한 거예요. 28절 보시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 제국 전역에 수년에 걸쳐서 큰 흉년이 듭니다. 식량난,

응제난이 심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아직 신앙이 어린 이 이방인들이 중심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자기들보다 훨씬 믿음의 뿌리가 깊고 모교회 큰 교회인 유대인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호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 편에 전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그 아모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짐꾼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름 지어주잖아요. 누가 자식 이름을 이렇게 성의 없이 짓습니까? 짐꾼이라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자.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는 자,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헌신이 있는 교회였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간 겁니다. 자,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이 내용을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헌금한 걸 밝히지 않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밝혔네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위해서 헌금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각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힘대로라는 말이 있고요. 또 뒤에 보면 작정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헌금의 원리입니다. 헌금은 각각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이 말은 자원하여 이 말입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원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헌금을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헌금이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뭐든지 성경대로 할 때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놀라운 은혜가 따라옵니다.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부터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강점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 고난을 불행으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유연한 영적인 태도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려고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그게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매력적인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매력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장벽을 뛰어넘는 도전적인 모습이 있는 교회였어요. 사람의 장벽, 환경의 장벽, 상식의 장벽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일에 각자가 힘대로 즐거이 헌신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벽을 뛰어넘은 사람들. 세상의 벽을 뛰어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있는 벽을 뛰어넘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의 사는 인생 70년, 80년, 90년,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이 넘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폭발하는 인생,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며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는 인생, 그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0: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2-1171번, 052-242-1171번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나날이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위에 바르게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평화 속에서 발전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분열을 극복하여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 국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6년 8월 26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태초부터 이어진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된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자리가 아니다. 태초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완성된 순간이다. 에덴에서 끊어진 길이 겟세마네의 순종을 지나 마침내 십자가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나를 향해 여전히 살아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됨과 동시에 그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경험의 자리다. 우리 방송사 직원이 전시회에 갔대요. 거기서 이런 은혜의 글귀를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니까 은혜가 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순간이 십자가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 복된 아침에도 계속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하루의 문이 열렸습니다. 혹시 어제 해결하지 못했던 무거운 일들이 있으셔요? 혹시나 많은 고단함이 있으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비슷한 마음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가장 밝고 찬란하게 빛나는 거룩한 자리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십자가다. 아, 주님이 과연 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실까? 주님은 정말로 나처럼 이렇게 작고 초라한 삶을 기억하고 계실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겪으신 처절한 고통의 현장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드러나는 그 자리. 십자가는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 흘러온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의 물줄기를 보여줍니다. 오늘 그 사랑의 물줄기가 우리의 아침 일상 가운데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이 아침이 행복해요.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한 영혼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복된 수요일 아침이에요. 새롭게 새롭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발전하고 더 새로워집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오늘 이 찬송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부르셨겠어요? 더 새롭게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셨어요? 아, 저도 조금 전에 이렇게 뭉클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아,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큼 너는 정말 소망 있고 귀한 나의 사랑의 존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극큰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당사자들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죄책감, 중압감, 이 부분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죠. 오늘 이 복된 아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아,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은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하고요. 오늘은 모닝 인터뷰, 특별한 모닝 인터뷰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아, 어저께 여러분 기억하시죠? 터치유, 터치유. 참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정말 한 영혼이 살아났고 또 그 영혼이 저 영원한 삶,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자, 먼저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5123님 할렐루야, 저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 4868님 오늘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더 듣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음성 더 진하게 듣게 하실 줄 믿고요. 자, 오늘 우리 지부장님들 많은 분들에게 이 링크도 공유해 주시고 은혜로운 찬양 후에 잠시 후에 특별한 모닝 인터뷰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양합시다.

0: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라고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또 이 이른 아침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힘있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이했어요. 참 라디오 전도대회 여러 발대식도 그렇고 정말 나라사랑 축제도 그렇고요. 행사 하나하나 참 많은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요, 지금은 이제 8월이지만 9월 초에 기도의 불꽃을 일으키고자 하는데요. 아, 과거 미스바에 모여 한마음으로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아,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미스바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모닝 인터뷰 시간 이번 특별 기도회가 가진 은혜로운 소식을 자세히 전해주실 텐데요. 극동방송 백두현 양육국장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예.
1: 아멘. 할렐루야.
0: 또 준비하시느라 엄청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청취자분들 우리 백두현 국장님 반갑게 힘있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좋은 아침입니다를 애청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양육국장 백두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반갑고요. 올해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오늘 9월 8일 있을 미스바 특별기도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송옥석 아나운서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0: 네, 아, 힘이 납니다.
1: 아, 예, 좋습니다.
0: 역시 그냥 인사가 힘 있는 인사 감사하고요. 네. 자, 미스바 기도회는 또 우리가 매달 아, 참 우리 귀한 강사님들 저희가 모셔서 또 많은 네. 청취자분들 매달 은혜 받고 또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은 아, 고기 집회 오셔서 응답이 네. 있는 집회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런데
1: 맞습니다.
0: 올해는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여서 더 특별하게 준비가 되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아, 매달 미스바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시는 분들 참 많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 가정의 문제를 품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자녀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시는 분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70주년을 맞았잖아요.
0: 예.
1: 이번엔 좀 더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극동방송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0: 아멘.
1: 앞으로 7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특별 기도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0: 예.
1: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미스바 특별 기도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앞으로 그 남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미스바 특별 기도회는 무엇보다 우리 개인의 기도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0: 네, 아 정말 특별한 네. 기도다라는 이 마음이 더 강하게 오고 아, 특별히 방송 가족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 그 사랑의 네.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 당사자들 정말 함께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번 기도회에 아주 귀한 강사 목사님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오시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0: 예.
1: 네, 그냥도 그 문구 중에 특별 들어가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그런데요.

0: 이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이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1: 예.
0: 이 강사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을 모십니다.
1: 목사님이 오세요?
0: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 와.
0: 그동안 참 미스바 기도회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1: 예.
0: 참 국내 많은 분들을 모셨어요. 뭐 말씀에 능력 있는 분들, 치유의 역사 있는 분들 참 많이 모셨는데
1: 네.
0: 이번에는 극동방송 70주년 기념으로 특별하게 김정환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예. 강사로 나서게 되시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번 특별 기도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순서자들을 잠깐 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1: 그럼요.
0: 네네. 그 유명한 그 바리톤 성악가인 베이스 함석헌 교수를 비롯해서요. 베이스 함석헌 교수가 운영위원 찬양팀을 조직을 했어요.
1: 오.
0: 그래서 운영위원 찬양팀의 찬양 그리고 목회자 자문위원장이신 든든한 교회 장영인 목사님의 사회로 또 충만한 교회 임다윈 목사님의 대표 기도 관천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님의 성경봉독 그리고 운영위원과 수원안디옥교회 연합찬양대 찬양 그리고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고요.
1: 와.
0: 그리고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또 축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마친 후에는 20여 분의 안수 기도를 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직접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 주십니다.
1: 야.
0: 그래서요. 미스바 특별 기도회 입장하실 때 기도 제목을 다 그 적을 수 있도록 종이를 나눠드려요.
1: 예.
0: 그래서 그 종이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회 마친 후에 안수기도할 때 우리 안수기도하는 목사님께 보여주시면 목사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꽁꽁 읽으시고 거기에 맞는 말씀도 주시고 뜨겁게 안수기도를 해주십니다.
1: 네.
0: 매번 그 미스바 기도에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아멘.
0: 네.
1: 참 귀한 시간이고 자세히 보니까 이번 네. 창사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 미스바 특별 기도에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이 또 함께하네요. 우리 운영위원들도 함께하고 정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을 또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특송도 해주시고 찬양도 해주시고
0: 네.
1: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참 그런데 보면은 그동안에도 이 기도의 응답 간증들이 정말 많았던 시간이었었어요. 목사님.
0: 네네. 이 바쁘고 짧은 시간대 다 이게 설명해 드리기 어렵지만요. 그 기도의 응답 받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자녀의 문제, 또 부부, 가정, 또 직장 문제 등등,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 참 많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1: 예.
0: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 저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저 이 문제 때문에 여기 왔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 예.
0: 근데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마음을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기도가 힘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참 경험을 많이 하시는데
1: 아멘.
0: 복음 속의 기도원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극동방송이 있는데 극동 아트홀에서 열리는데
1: 예.
0: 복음 속의 기도원 이곳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에 그 참석하고 싶지만 내가 꼭 가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기도에 올 때는 꼭 거창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 한마디의 기도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역의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베푸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1: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대가 되고요.
0: 네네.
1: 김정한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참 우리 운영위원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섬기고
0: 네.
1: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21분을 모셔서 뜨겁게 또 안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아는

0: 그 간증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멘. 붙들어 주시는 그런 기적들. 네. 우리 국장님도 또 이 행사를 또 세부적으로 준비하실 텐데 네, 정말 네. 현장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영적인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1: 네. 저는요, 이번 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참석을 준비 중이시고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먼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힘든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 못하는 고민, 또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일들, 또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한 순간이 있습니다. 직장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0: 아멘.
1: 이번 미스바 기도회에서 그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0: 아멘.
1: 그리고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지인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오시면 좋겠어요. 아, 여기 오시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안수기도 받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에 한 분 그 마음이 회복되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또 그 기도가 우리 교회와 사회, 나라를 위한 기도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아멘.
1: 네.
0: 그 바람이 분명 우리만 그냥 간직한 바람이 아니라 특별히 9월 8일 화요일 인데요.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여러분 이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못 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네. 6089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미스바 기도회 저의 피디님 온 가족이 함께 가고 싶습니다.
1: 저
0: 그동안 참석할 때마다 뜨겁게 역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네. 가족과 함께합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근데 기도회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 참여 문자 안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9월 8일 화요일, 9월 8일입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창사 70주년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열리는데요. 지금도 뭐 계속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예.
1: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샵1069죠. 샵1069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 그 미스바 특별 기도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미스바 이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링크뿐만 아니라 전화도 받고 있는데요. 서울전화 02-320-0114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입장은요 9시 20분부터입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서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또 찬양하시는 기쁨의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마음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0: 좋아요. 자, 오늘 우리 방송 가족들 듣고 계시는데요. 네. 7485님도 미스바라고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문자로 참여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만 하면 신청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면 이제 링크를 여러분이 이제 받으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1: 네,
0: 그러면
1: 네.
0: 그 링크로 신청을 해야 그래야 완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우리 6952님도 처음으로 미스바 5665337624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미스바 기도에 기대함을 가지고 신청하시는데요. 샵 1069번 여러분 마음에 나 가서 같이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싶다. 그 마음 자체가 저는 믿음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요. 그런 감동이 네. 오신 분이시라면 샵 1069번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극동방송 아트홀이고 오늘 사실 이 방송이 우리 전국으로 좀 나가게 돼서
1: 네네.
0: 아 이거 제주에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 이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데 여러분 전 잘 모르겠어요. 감동이 오시면 비행기 타고 가시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또 기도 중보하시는 거고 아셨죠?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 특별 기도회 가려고 야 6641님 벌써 이 문자가 다릅니다.

0: 휴가를 내셨대요. 할렐루야.
1: 할렐루야. 할렐루야.
0: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백대영 국장님 청취자분들께 네. 또 함께 동료, 참여 동료 해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 조금 전에 휴가 내서 이제 오시겠다고 하신 분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사모하신 분들은 휴가 내고 오십니다. 이야. 정말 인생일 때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미스바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두고 있는 또 생각나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라 가장 먼저 하는 것이다.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힘들면 사람부터 찾잖아요.
0: 예.
1: 행복부터 찾게 되는데 뭐 직장, 가정, 자녀, 건강 문제 생기면 사람부터 찾는데 아니에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트홀에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 찾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미스바라고 지금 남겨주십시오. 미스바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0: 아멘. 오늘 그 뜨거운 마음들 아마 많은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을 믿고요. 0517님이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이것도 진짜 네. 감사해요. 피디님, 매월 그 기도의 소식 들을 때 저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핑계로 미뤘었는데 이번 9월 8일 화요일엔 휴가 내고 가겠습니다.
2: 할렐루야.
0: 이야, 오늘도 6910님 미스바 저 처음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미스바 기도에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 미스바라고 샵 1069번으로 지금 문자로 참여하시면요. 이게 이제 신청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링크가 가면 그 링크를 꾹 눌러보셔서 아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9월 8일 화요일에 있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미스바 특별 기도회 소식 극동방송 백두현 양육국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또 이 일을 또 세부적으로 준비해 나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국장님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는데요.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미스바 아니고요. 미스바입니다. 어떤 분은 리스바, 리스바 하는데 미스바 기도회 아시죠? 아,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라고 내가 기도에 참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미스바라고 문자 주시면

분명 또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대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신청하시는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참 우리의 시간을 내고 열정을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믿스바라고 여러분께서 보내주십시오. 마귀들과 싸울지라. 크룩스의 찬양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신청 문자 기대하고요. 혹시나는 참석을 못한다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9월 8일 이 기도회를 위해 여러분 또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 녹

0: 농업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목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아침,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죠,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의 물줄기를 보여준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죠.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열리는 창사 70주년 미스바 특별 기도회, 여러분 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함께 신청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거든요. 이렇게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미스바라고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 링크를 또 꼭 누르셔서 신청을 하셔야 정말 신청이 된 겁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주시면 또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이 복된 아침 주님이 은혜와 감동을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더 사랑하며, 더 기도하며, 더 선교하며, 더 주님께 특심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그날이란 찬양 함께하면서 이 시간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등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저희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한계들을 느끼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한계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줄 압니다. 또 관계의 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를 우리는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취의 한계, 도덕성의 한계, 로맨스의 한계, 뭐 자신감의 한계, 인정의 한계, 돈의 한계, 자유의 한계, 즐거움의 한계, 감각의 한계, 또 시간의 한계, 낙관의 한계, 한계의 한계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계들은 물론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한계들은 우리를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또 좀 더 겸손한 사람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 한계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감각을 주셨다. 영원에 대한 감각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내면의 외침,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끊임없이 영원한 사랑을 요구하며 살아가죠. 또 때로는 끊임없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삶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어쩌면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잠깐 부분적으로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누구를요?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2절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또다시 말하고 있죠.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서 12장 6절 그리고 7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물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두레박 끈이 우물에서 끊어지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여라.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편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이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일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압하지도 않으십니다. 강제로 당신을 고려하게 한다거나 그분 앞에

0: 무릎을 꿇게 한다거나 억지로 복종케 만들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단순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뿐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뿐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창조주를, 창조자를 기억해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한 가지라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지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현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를 부여한 기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아모스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빵이 아무리 많아도 굶주림이 있고 아무리 물이 많아도 목타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은 절대적인 초청이죠. 왜요? 누구든지라고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초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내면의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외침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외침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연주를 하시는데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앞에서 연주를 하시는데 사실은 친밀감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외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연주입니다. 정의에 대한 외침도 하나님의 연주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외침도 하나님의 연주입니다. 영혼의 외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험이 가득한 새로운 이야기를, 가능성이 가득한 새로운 이야기를,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이야기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나를 부르시는 내면의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의지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 사건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은혜죠. 하나님 사랑은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그 사건을 누리면 됩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그 사랑을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번 함께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예전에 비가 오는 날에 몸이 무겁고 축 처지길래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사람은 비가 오면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 기분 탓인가?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우리가 흙이라서 그래. 흙은 물 먹으면 무거워지잖아. 아, 하나님이 하필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괜찮아, 조금 오래 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친구가 농담 삼아서 한 이야기였지만요. 그럴듯해서 좀 웃기더라고요. 그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땅의 흙과 또 하나님의 생기가 만나서 탄생한 존재, 말하자면 생기 있는 흙인 셈이죠. 흙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생명을 길러내는 그런 일 아닐까요? 씨앗을 품고 또 물을 머금어서 공급해주고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역할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품은 그런 흙으로서 이 땅에 메마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또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런 생기 있는 흙의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출발할게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SOS 송 오브 송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분이시죠.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 오늘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입니다.
0: 와. 목사님 3주 만에 뵙습니다.
1: 아, 그러게요.
0: 네.
1: 휴가 얘기를 했더니 휴가를 굉장히 오래 길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아니 사실 제가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까지였는데
1: 네.
0: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서 정말 제 의도와 상관없이 3주라는 긴 시간을 못 뵈게 됐어요. 야, 하나님께서 목사님 좀 쉬시라나 보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1: 네.
0: 좀 어떤 시간 보내고 오셨나요? 좀 편안한 시간이셨어요?
1: 편안하지만은 않았고요.
0: 아, 그래요?
1: 뭐,
0: 네.
1: 네, 이제 목회자 일상이 그러니까요.
0: 뭐. 아. 안타깝습니다.
1: 바쁘고 정신없게 보냈고
0: 네.
1: 그러나 이제 조금 허전하긴 하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방송을 계속할 때는 알아봐 주시는 분이
0: 네.
1: 많이 있었는데
0: 네.
1: 뭐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전혀 반응이 없어서
0: 그래요?
1: 아, 야, 이게 또 그렇구나.
0: 다행인가요? 그럼 앞으로 네, 네. 우리 그 최재원 목사님께서 이제 오시는 걸로 네, 빠짐없이 오시는 걸로 네, 우리 오들들 6번님께서 아 목사님 참으로 반갑습니다 라고 네 참으로라는 네.
1: 그러게요.
0: 표현을 또 해주셨는데
1: 아유, 감사하네요.
0: 네. 근데 진짜 그동안 목사님께서 못 보셔서 참 안타까운데 많은 분들이 문자를 통해서 오늘은 오시겠지 이제 오실 때가 됐다 막 이렇게 좀 반응을 하셨었거든요.
1: 아, 그랬군요.
0: 그때마다 아유. 제가 네. 아 오늘도 제가 혼자 진행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 예기치 않게 제가 휴가를 좀 길게 드렸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마 지금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1: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러면 네.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장시간의 휴가는 이제 끝나신 걸로 하고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본격적인 코너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목사님 저희가 좀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1: 네.
0: 그 이제 9월 5일이죠.
1: 네.
0: 9월 5일 토요일에 저희 수소 콘서트가 열립니다.
1: 네.
0: 또 엄청나게 쟁쟁한 실력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아티스트 분들을 모시고
1: 네.
0: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그 자리에 목사님 오시나요?
1: 가야죠. 네. 아유, 누가 서위를 보는데 제가 안 가겠습니까?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약간 눈빛으로 제가 이게 참 라디오라서 다행인데 눈빛으로 제가 목사님께 약간 부담 어린 눈빛을

0: 보내고
1: 아,
0: 있었거든요.
1: 예, 작년에 제가 갔잖아요.
0: 맞아요, 오셨어요.
1: 예,
0: 네.
1: 그 따뜻한 차 해가지고 이렇게 보온병에
0: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그때 제가 아무래도 야외 공연장인데 드레스를 입고 하다 보니까 아,
1: 그러니까요.
0: 살짝 썰렁하다라고 생각하고
1: 맞아요.
0: 있었는데,
1: 작년에 좀 그랬어요.
0: 네. 오셔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따뜻한 차한 잔도 주시고 또그 숄더인가요? 네. 너무 막 이렇게 두를 쓰는 숄. 숄도 이렇게 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덕분에 마음이 더 따뜻해졌잖아요, 목사님.
1: 우리는 추웠어요. 우리 거 벗어줘서.
0: 그렇구나. 숄이 사모님 거였는데 목사님이 추우실 이유가 없었는데 무튼 그렇습니다. 많은 또 추억과 이렇게 즐거운 기억을 안고 가실 수 있는 자리가 올해도 마련이 됐고요. 9월 5일 토요일 날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특별히 저한테는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제가 9월 7일이 생일이거든요. TMI죠? 예.
1: 그렇군요.
0: 생일을 맞이해서,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 많이도 얼굴을 뵈었으면 좋겠다라고 은근슬쩍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도 네, 살짝, 네, 부담을 좀 드려봅니다.
1: 네,
0: 네.
1: 기억하겠습니다.
0: 네, 기억하실 거죠?
1: 네,
0: 네, 알겠습니다.
1: 9월 5일을.
0: 네,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하은 PD님, 목사님 반갑습니다라고 해주신 우리 9507번님도 와주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 기회를 쫑긋하고 계실 텐데, 목사님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1: 네. 그 송 오브 송스 시간은 그 제목 그대로
0: 네.
1: 노래 중에 노래는 찬양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주제 찬양 한 곡을 듣고 그 찬양의 가사와 연결되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듣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0: 맞습니다. 와, 목사님께 제가 좀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이야, 역시 목사님, 방송에 감각이 살아계십니다.
1: 저도 이제 좀 이게 한 2년 넘게 우리가
0: 네.
1: 하다 보니까 익숙하게 많이 들어서,
0: 외우셨죠?
1: 네,
0: 네.
1: 나온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좀 찬송가를 주제 찬송가로 삼아서 좀 들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시즌을 살짝 바꾸는 느낌으로, 네, 중간중간 저희가 찬양도 좀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오늘 그첫 시간이죠, 목사님. 오늘 함께할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요?
1: 주 품에라는 찬양입니다.
0: 네. 이 찬양이 원래는 영어 찬양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스틸,
1: 맞습니다.
0: 네. 이라는 제목으로.
1: 맞습니다.
0: 네, 원래 좀 이렇게 작곡이 되었던 찬양인데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번안이 되어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 애정하시는 찬양일 텐데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엘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주 품에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아멘. 오늘의 주제 찬송, 찬양, 네, 주품회로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할 본문과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1: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을 통해 목자의 품이 안식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1: 아멘. 당시의 다윗 왕조는 잘려진 나무 같았습니다. 여호야김 왕 이후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김의 동생 시디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지만 그도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런데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0: 의로운 가지가 누구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 아멘.
0: 예수님이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죠.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사용되는 말이죠. 악한 이들에게 정당한 징계를 내리실 때 사용되는 말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용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1: 아멘.
0: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바른 것을 세울 때 쓰는 말입니다. 징계와 더불어서 어그러진 것을 바로 세울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공의, 체다카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1: 아멘.
0: 예레미야 23장에 악한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 목자를 하나님께서 정의로 다루십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위한 바른 목자를 세우십니다.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 아멘.
0: 그리고 그 행하심의 결과가 본문 6절에 나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1: 아멘.
0: 구원과 평안의 상태가 곧 안식입니다.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과 평안을 주십니다.
1: 아멘.
0: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의 두 팔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 품 안에서 우리는 구원과 평안을 누립니다.
1: 아멘.
0: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가 사람들을 안아줍니다. 닉의 포옹에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포옹은 팔의 길이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넓이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처 많은 내가 누구를 품을 수 있을까? 완전하지 않은 교회가 세상에 안식을 줄 수 있을까?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품으로 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1: 아멘.
0: 그래서 저는 교회 본당에 이런 이름도 붙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품 채플. The Father's Embrace 채플. 목자의 품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품이 우리를 향해 영원히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1: 아멘.
0: 주 품에. 이 찬양은 원래 영어 찬양입니다. 특별히 2절 가사가 한글로는 주님 안에 나 거하리입니다. 그런데 원곡 영어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1: 아멘.
0: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정의와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아멘.
0: 정의와 공의의 팔로 품어주실 때 우리가 그 품 안에서 구원과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1: 아멘.
0: 방송가족 여러분, 혹시 정의롭지 않음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나요? 세상의 불의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정의와 공의의 완성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품입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품으로, 우리 주님이 품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아멘. 네. 고난 내용은 찬송가까지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SOS도 오랜만에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좋은 게요, 목사님. 목사님한테 1대1 과외를 받는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1: 네,
0: 네.
1: 그렇죠. 1대1 심방 같은 그런
0: 네.
1: 시간이죠.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저한테 그때 그 우리 하은 PD님이 그 심방을 받는 것 같다. 그리고
0: 네.
1: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에게도 심방 같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런
0: 네.
1: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팁이 됐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아, 그렇다. 그 마음으로 그러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방송을 듣는 분들, 그분들을 심방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네. 저도 과외라고 순간 표현했는데 심방이 좀더 맞는 표현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번 주는 제가 특별히 좀 그렇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주일에 제가 먼저 설교를 듣고 목사님 그 설교를 요약하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전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참 그렇습니다. 교회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고, 근데 그 상처를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 이 상처를 또 회복해야 하지라는 생각에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정말 목사님 오늘 전해주신 것처럼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서 그 모든 상처를 회복하시고 더 단단해지셔서 다시 한번 교회를 나가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방송을 또 마쳐야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목사님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축복의 말씀 전해주시면서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어제까지 이 지역 저희 교단
0: 네.
1: 연합 부흥 성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제 모교
0: 네.
1: 신학교
0: 아,
1: 교수님이셨는데요.
0: 예.
1: 그분이 영국 유학 중에 겪으신 일, 그 일화를 전해주셨어요. 유학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0: 네.
1: 영국은 또 물가가 비싸서
0: 그쵸.
1: 특히나 더 어려우셨는데 어느 날 기름값을 아끼려고 내리막길로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내려오시다가
0: 네.
1: 시동을 끄셨대요.
0: 네? 네?
1: 그만큼

0: 돈이 없으셔서
1: 예.
0: 그 정도를 좀 아껴볼까 하는 그런 단순한 마음에 시동을 한번 꺼보셨나 봐요.
1: 정말 단순한 마음이셨네요.
0: 네. 네. 시동을 끄니까 자동차가 통제 불능이 됩니다.
1: 그렇죠.
0: 브레이크도 핸들도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는 네,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 자동차가 어찌어찌해서 멈추었습니다.
1: 다행입니다.
0: 어떻게 멈추어졌는지 이제 잘 기억도 나지 않으신다고 막 이렇게 막 재미있게 막 액션도 취하면서 막 네.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천둥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Do not switch off. 시동을 끄지 마라.
1: 아멘.
0: 영적인 시동을 끄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방송가족 여러분,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1: 누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0: 목사님, 사모님, 기도의 시동을 끄지 마십시오.
1: 아멘.
0: 예배의 시동을 끄지 마십시오.
1: 아멘.
0: 찬양의 시동도 끄지 마십시오.
1: 아멘.
0: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시동을 절대로 끄지 마세요. 시동을 켜두십시오. 극동방송을 켜두십시오.
1: 아멘.
0: 믿음의 스위치를 언제나 온 시켜 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좀 아껴볼까 하면서 이 신앙, 하나님을 향한 스위치를 끄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멈추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또 전해주신 이야기처럼 우리가 정말 스위치 오프 시키는 게 아니라 늘 항상 가동되는 그런 전원을 켜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우리 4540번님 은혜로운 설교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피디님도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또 해주셨고요. 우리 네 3868번님 예예 아멘 이라고 하시면서 아까 아마 네 우리 목사님께서 네. 호명해 주셔가지고 네. 네 이렇게 답도 하시고 하신 것 같고요. 우리 6085번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5226번님 아멘 아름다운 찬양에 은혜의 말씀이 합쳐지니까 더욱더 복된 시간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시간을 기다려온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화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말라있던 우물에 다시금 좀 샘이 돋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네. 은혜의 우물에 계속해서 물을 좀 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앞으로 매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대답 듣지 않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OS 우리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